0: 변해지 셈나 수유 다자 공기 탄잠 크도 꼬리인 세네 로 듄주고 이버시 바바 꼬리인 주가게 주베 수남 변된치
1: 담메달렉디 역직 봤음 받아 균진제제 다우티 수상아 은라키랑 균렘직 봤스 이렇게 사시 바우다 팔 전강에 모셔직 봤스
0: 제주에 잠슬레 받아 제자로 꼬리인 시베 랭케 리줍 제제 주미소 제레 냠도 퍼버시 사메 차보 자신도 제주의 매주의 집안이 고린 주민수의 투준지 소화시 로지 투시 타점 댄송의 레를 흉긴시기 원해 주나 예급지 사공 송종 사균의 통매 섬두시 주변 순환 변댄지
1: 지갑수 시진핑기 있다 탄점 댄링당 시대용하다 근데 강아트민난 일하든 띵나라자샤니 탄점디 야구직 타직도 그룹 송야기 샘슈다 근데 샘이유
2: 怎么想给满座你们杨总机人民巴桑出街梯他咱们的电价也不行了这个电价有这么大效果给他电价就能让这金山的人得为讲几百个所有的解决吧他们的那几个是休息给人给人家是人让用给满座做那来着参加前面他是从给城管局他是托萨区这位三金体 年冬革命出这样的大王松柏来过组团南站体规避点不当有不当给团体的学生来说古局长体来年点送前年的有不及下面的一国的生育学院他家他是托萨区三金体中学作为来些就职者有不当四川的银别来说陈海军他来了去给团体能为娘总级别苦格律动前的 推最同情去三不准内的预备列出陈海军去给团人能为并接他两种切断切不穷一样沙托的阿列级别推最切割预备严肃革命三不天我怎么给不差呢什么呢搞不用我都接受不是托萨奎塔城管区这位三金体呢给住给位盲追联系开进行行南站体接人在哪
3: 米国别给出钱个他三金给人在了米国别送出送你三金定给蓝给行在了米送出送个参加节约别可能出点给创给冷不做也不是托萨三金总局南产体规避单位他国忙作家让是人与土连续土也不是连续把三倍第一出国来个这个恰餐业这个月三百的给外人做哪里
2: 搞错怎么什么全部都哎呀三百几给不成农务三百几给不差的都虚度给个不投进来关键些给那个的没投你去过的对那个俺俺就给你路东南站俺俺组织个当地没信南站刚过了通知业务家伙修去去老家这对级别三千天准备人他前面出在黑板起我他可能干不起起我穷我说哪个起我说给跟别阿来几个刚给拿错这个月所以我给拿在经过我胡成去人他前面 出在黑板起位二他们开价抓了不多了二军起退年个样钱不多别俺去七来给二军去些连锁动物他就是他出在所提西皮内部钱呢三金去出街电价他来这部车给了胡大七个月结束不是托三三金南站给几经过啊流传去托三三金几立柱突车给几个月 他家给团去爱随人爱去人民去爱军去行月进入年度革命人数这段路打完松柏连就这突出都结束不是托萨三金准心急他是创给城管区他托萨托萨区瓦克兰他通途出去马赛两地狂别永久的规定天内创给给孟西这个给听内切入中的影视
0: 十八多在没松东上有别杀多了朝鲜人到平常期间不说话 他是你那如何给白马村解决人阿是连连电送起来抗生素的电价电力用钱呢每节查件工费用钱女秀解损不行也不行项目了提高的三九的收银十八头在面系统你给了给白杨不见普拉姆亏的十八头瓦汤松龙根吧人中苦力的下件先不语所谓叫他们给冷冻开件先也没问题 你看你我有说他们的清楚能忘记在冷地开心起义解决人陪着清楚能忘记给美国的东西忙得单位电价给人采取了年休千不这一部事 连年电送其行

0: 别马车，那么些新不说的，刚爱切都塞的，那点个钱都是他过了些不下去，为他们过了些不下去再送这些的，浦南金水果糖、江南金龙居，我送这些在那个脸皮儿切的，美国的德拉安、科尔就用这种金送些钱不是？张三年到平常这些不说话，他三年了说话去，他们怎么？杨明好意，你个老老手气话糖，索隆根本有别，过了些不一定着了，刚来钱不多，文家。 美国的电站啊，切入南网线不通过，各类加班人全部民送三千多，才送不上。他是空格的电站那么多，全部忙完，退出了预备，连着白马忙都当了他，过了些不休息，切入当晚，连着不晓得，写着说不接，接呢，最难当那么当去，多在空间，写别的其余说，做那亏空说，得不得用手机不通，门票写不出来，都要不值得，加些有我话了，得不得准备他，电站给人进行预备。 常见人到平常直接不说，他三年了，如果给定边留小费，阶段人，俺做，那么大个来着，多不需要接入单呢。做那亏空了，过些不当，他们继续接入单元。如果店长啊，接入南网区，对不呢？俺做来个了，定做接不些日子，送不些。阶段人，没事可个忙做那么，破产不得来，当前多，你们都做不呢？每节节充个了，点这些信息不些。
1: 准备当有果的话，推荐招不些个团参赛，来这白马村来年电送汤，跟着赞助不些的，即便店长给送些不当推送，有果的话，乱着说，当年前来，这边逐渐给人进行一把手。常见人到平常直接不说话，他三年了如果去订兵微小风起，破产不得来，当前托来年电送几个，马上这位个人他妈的，差不多要我汤，没事可个忙做的我懂嘞，各位总当出了团队。
2: 什么呢？保不齐没接几多。俺做来年电送钱的，每节他们嘛，投入得不用啊，这就引些送不是。阶段艺术人，他是二段龙水波当心，沙头那大银币破账不得了。如果话还讲忙不来别，场面阶段给艺术人，沙头真就娘们说娘心，如果给老板托，没什么规划，等于那做下有些。下面来听一个客，三个小人。 阶段人破账不得来，唐金图，甘用三年卡给余国娃忙不离别。中山地铺了，余国娃差不七个明星，今朝忙不稀奇，沉淀八十几个汤，三对对娘娘肉吃鱼。河南给余国娃王凤琴，甘用训练罗马亲属，金图两个忙活点，七出七百苦个不染面。第六阶段拉空青啊，河南内西安图泡沫三七不汤。
3: 天气冷没错，大年头，拉萨美国电力用油热。河南去余国娃黄凤琴去，起初起脚，得不预备卡了。晋江家还将一个多钱送不？拍到主角了，王凤琴去罗马人过去，成就多。沙头冷没错，他年不多主角，三顿用是主角。马团空空去，赶紧忙不了，赶紧天呢，彻底昂啥去油热。黄凤琴去。
2: 监狱局长跑没他那么多，拉萨人不严。拉萨阶段东区区委厅，俺不把这个月。拉萨里边，每只点农区七个民都。拉萨二位再不用问，门头许久人是送不？短期推点，破绽不得来，唐金图，如果我忙不起，难把去，俺都吃我他。沙头的阶段去，俺说给了热心月。上海一余国娃，陈文清，三十二岁。 各位记录连线，破绽给不中钱的，餐厅给扒了，康阳给不用些。上海一余国娃陈文清去，破了，俺说给不些对个穷。俺六千主头呢，拉萨的用的月，他六十年三顿天住宿是送不些，他这个住宿天陈文清去罗端过月，他六阶段了空去，三十天呢，美国地铁陪同用些，随便冷破了，真就单位名文。 破绽不得来，唐金图，难道车站用不他？每顿去这边，南坡去，俺都是有了。票给明山我再去，三座你不要一万几个车票去。陈文清去，破绽不得来，今年退不他，公安真敢通过都别，我呢有人全都去送不是。天气前儿，票头，金主得不得我他？如果娘们几个人人不齐心。
3: 选给俺来忙完，陪都用够了，搞不起个月。陈文清三十二岁，我那些呢？陪你，没钱呢，值得没别。耐心人啦，苦你给看见七十岁干一不是？陈文清去。
2: 我念七天的牛大爷陪了听你住居前不言听堂不我念罗松居孔美国爹爹拉萨原不言忙问把儿陪土扩这于国了住居前不言是松不是接不上不推了日龙车都扎松给对人破张波的来汤金土米做给清醒最外求确实参加给于国为乐给不龙给前年杀土的用没拉来罗马日故前不言了没拉来能为娘土总不他没拉来日龙给这把娘族用于高位总大日日他给别娘族日日呢托干的给对人没什么热度归回我咋是因吧没机会
0: 也留言给随人家的道歉没活的如果见这些情绪不同他是将他们记得出意街上没多级别平面主席年度初中期写不出活的准备如果说点赞啊主角起居了送就不起情绪不是也留言给随人谈不了三个别你懂了的级别明白年度吧王云婷起他是将他们理智不起居了坚持写不是想不了提过的三句的修音小白去做出党切割了拉萨的南塔东郎面讲王永廷你是被两个人不出不是你都老的界别王永廷里拉萨将他们记得出意街上没多界别平面主席你都做兄弟空明显示阿拉年过了十几几不堂连年多没修空气只挖了成年对吧连过成年不说不说参谋协查级空气多被给外的困难美国人不足孝子绝不是解决解你随您谈不了恰恰解李柱决定提到了空气体外讲同年前不是王永廷起解决解你随人连接听堂不准备穷我了什么告诉人读了安照讲接近读解总不是见到这边次近年里解决解你随您谈不一不谈中国三百五年里罗顿是团队考虑你们提了美国呢连接准备了王永廷起日后前不前不是美国的马顿红王永廷给年年给扩充内日日谈直接日日过去写不写不是我这确实结党干嘛写不写一托他是那些的军权加大到今天美国的推出大大的推不是解决定随您谈不赢别扩充呢估计都不计较下面扩充谈不能国足的绝不是独自也不小于面谈远归党出估计托也不得于面点下的年间于面说一天王永廷给确有那国剧写皮的七八堂蓝巴的点赞案卓剧其归路这扎写不是王永廷给腾跟扩充国本内腾不怕的写皮的七八音爱罪的罪人日本卓剧请给忙为那罪我俺罪却是写个内干嘛写不去怕的国的写不听解写给于解总不是王永廷给两个主编加大了道歉美国人的念到了他是那写字的怕是从我听念起过去吧他扩充这是推罪业内国事党这张先生听孙子就不是两个人这不预备王永廷艺术家被推出讲没不是王永廷起日本能不能严重下去俺说将来的宋教不可能起归艺术艺术家给给这也不可能日本逐渐点在了宋教也不起就引起宋不是日本的同步者是堂日本参谋了王永廷给同堂签不起就不是美国的听你不提拉斯内写字人主义不堂王永廷给协议同盟总内银别满面你了同囊穷于金除非刚不同不没别不住损怎么他王永廷给可你落给把他接落起不是也留进给随人落么他陪的有国的情给年年偷着情给所推军的忙我也不是撒推美国头给主席不谈年多不去能聚人被追不走了都是一天就没接不起归别成归起不谈这算接落起吧罗马的蓝顿所起基于北京的永远与国的话为垃圾美国都个列队不错三组可不都解总不是拉斯内银边追吧西洛塔次令屯住地美国的藏文都了接待列队不错呀哈将也不都解总不是罗马该追他追高的确实解决了这些的历史就引起些不是且追确实出党干什么鬼头美国的拉斯也不住所就他这不说美国内迫不及待王永廷给扩充日新加多写皮的写不是年轻呢王永廷给扩充呢也就没就写别红章吃您哈心语吧他解决经验随您谈不了空给列队卡行业中的这边点赞给送起吧他解决了没对什么需要不是王永廷给我最美国的列队没用的别尊我这不松动写给居民写点赞啊没上去了他罗兰奇古边追不错了罗兰胡大街呢宽水 토지 세슈급 셈나 가조로 치면 도제 소마시
2: 니시 뒤마르 게든키 조든치 오르메체데 비오타 하세 치조 링토 디기 펜쇼 저시디리 시베 게든키 링네타 유고기 켄데 총두 초네 민남 예수진 진종 뇽류 치긴토 심세라 류교라 튕긴자 유비 샴라 대우거키 선교쇼인 뜬다자와르 하세 치조 링토 응아시 총두 초켄 유진 링네 사드 튕제타 심세나 초 총켄 유 머시 디가르 텐웨달 메도 망부 샤미가 쇠테 파피기 나와시 용구 유비 총미타 유고 망부 디가 립유바타 총미 민요와 시키 타도 시에 동구 유비 총부치 디가라 총김나 링크 당웨 나와시 용구도 초진네 진조 뇽르 지부타 초신신네 총갸 초구도 간주 켄덴 튕제라 창미 가부치기도 지수구 유비 총발로 취기 게류진 하세 제구티리 비자 쇠대 파비기 나와시 용구도 미용케 망부도비 총야 야구도 지수무지 총바 딘주기
1: 다나라라 샤얀 윤종다 메토 다야다 지칸지 텐네 샤지 기기다 총네 야호숑
2: 총미 수시기 녜 녜디 앙다규디 제구티리 비규유바 신초웨 간니로가 티디 용부인 디게 튠제라 케주 스무도비 망부뉴부인 시수무지 타딘기 링네타 유고키 켄덴 총드 진도주베 최진년 내송 고주부타 게든기 내소 주머지파 초교인비 티 총미타 유고추 내수 초와 푸숨 초수다유 두둔기 치고나초 비원에 총드 초괴파 장중기 켄덴 링네타 유고 튜네 남아 유남라디네 군키 미글람토 샴부타 조신 동유 사부망부대비 망조기 예수초와 푸숨 치소소 치바마세 제주 총재 총법기아 상도치 유비 디기 편주 저스티리 시비 게둔기 링네타 유고기 켄덴 총두기 년조사비 게용조 쿠르켄 뱀칸주 초진네 표기 켄덴 튼제 총람기아 제단디 망조기 용바 판유 용교로 로교 제부타 초신신네 무투 타세 링네타 유고기 민차 제제단디 미티웨 마웨 로심 국답 제유 지솜지
0: 제료진 파워도 유거베 킹유 다세 나위 총례 총례들 미접 팀의 뒤에 표지 수준라 시 통주유 다자 시원제 레드 망부 시키 내가라 외민 휴자가 소재 균진다 삼세 주고 세대 수준 소재 타다 균내지 초에나 제베 망조 망부 시 니에서라 리슈트 바다 나위 미지 진내라 균진 탐놈 서버시 니버시 샴라 디고르지 선조르 쇼인 나중에 송관식이나 표지 사직하는 유럽 세계 너무다 표름님과 같이 런데 태도의 상황을 주인해 나외 형세와 응원받을 세대 모자라 서비시 응원신유 이거는 남별러시 송관대 답부인신 나서라 롬녀를 세부다 제일 인지를 댄수의 강태지 세제 롭종 세부시 남아주자라 대비지 다수의 친구의 상황으로 융어 총회 공기 신의 표지 의미 수사진의 소재 난기 제주의 전당 소리부시 연금 거래 파유지 미래 진행을 대외 신자지 공기 장례지 통도용 숨다 배경 의미 수사 진행지 소재념도 뒤신 나는 파고로 충충도 송가도 수바시 라시 송가가 진다 이기 내지는 의미 수사 진행지 대조 링도 냐주 잠마시 인지 균대지 초에나 주오시 제자 내 고고로 미네 다르수의 집에 정의 충충되다 수협이 인시에 숨으시 외면 휴자 지내지 다요의 바사세네 슈노로 중나 참배 제주의신 수준 소재를 결국이지 삼로 대다로 코르웨 공기 시행주구도 너무 닝분유네 삼으로 취바다 너무 부르지 지메 슝소로 시하지 소다 사르바 되네 나외 소재라 냠 사르바 응신이 바시 슈노로 중나 참배 자라 수협이 송간 슝슝티나 초악하게 유고로와 망부 코르신이 바시 상해는 용외 유고로와 왕라지 송간들 미래지 최준 대도 대내 자라뉴는 최내지 퇴닝 채무도 삼닝 송돈지와타 미래당 계지 송제 채배 나만 도제 송바시 호베는 용외 유거와 谢盈启 호베 우한의 용배이 차도는 대내 자라뉴는 응은 강성시 지면의 동기 유로 거충외 야별을 치바로 용배이 송간은 주마타도 손나 미지부시 도제 송바시 중국의 사주부타 구연롱 장외 제조배 매부 토비유 yinne ya lambu tar jue zhe zhen zhe jang mangbu chhe xin yu. Ngui min xu xia zhine la san zhe qi ba la gane mangbu yu. Nambu nyingbu duruwa la, tang thoma la gyu zhe nyingbu gui ma tang, sodo mangbu xi su yu cermu ta du qi bu tar gyur ji yu bi pe jie yong gyur ce ga qi bu tip xin yu ba shi. Yi ge yi, tuen zhe ha xiang mang wei nga zui, jia te le zhu zhe, yang zhu yun zhu so zhang xi ba zhu ni, tuen nu yin ne duen si tab xi ba tang tui zhung, ji bian qi gu yang bie xin yu zhe zhung ba shi. Nambu tuen zhe mangbu me bi, yi ge yi, lo ga la zhu gang zhu di, nambu so zhe gyun jiong xi ba tang, shuo xin xin ni yu de ge mang zhu li gar zhu yu. Yu de ge mang zhu li gar zhu bi, tim la da duwa tang zara sung gui bi mang zhu su, tim ji nian ram du so zhe la de ne yung ba parwa tang, chu bu lam du jue bi, ngui min xu xia zhi ne gyun zin xi di mang zhu lo pin bu tu yu ba shi. Zang ma chui xin bi nambu ti, zong a ge cimbu we la du zhe di, zhe bu tang zimbu ju, tie chun ten bi do bie ji, rin bie xin so de tun ji yu. Zimbu wa zha zi yi.
3: Nambi lak dine cha cha lo sung suang zu qin sung si, dine ha jing gabu yu si. Jing shu shi tol cha cha da, nubi dine ha si qim dine tuan dine dine ngan zu suwe bi tuwe dine, mi xinda lop zung jie, jun zi jie, pei ge dung dine dine, nubi ha jing qibu dine tuan tuwa si.
0: Yi ge yi, nga jina ngui min shu xia zhine xun jie la cimu yung wei na wadu. Xun lo zhung tere mang wei ngui min shu xia zhine la yung lun dup qi de nyuan duyo qi jin du jie sung ma shi. San jie xu gu qi bi ne mang zu la pin bu jun bi pa ra, Pa yu du lo bi xun jie di, pe jing ngui min xiu xia zhine la sun xiu sarba jie dup qie yu. Pa huo chung chung du yi gan zha wei xun jie li du bu mang bu yu ji, huan zui zui jun ji tuyun du ba tang, tar zui la qiu di xun lo chung la yu bi tuyun min jing zi ju tang, tab lam ju, lak xin su zi yun zin tang jie dup jie bian ba dup qie xin yu. Yi ge yi, me te le mang wei khab tang gui bu zhe zhe di ne, pe jing ngui min xiu xia zhine ji mik se ge zin tong wa qie di, pe jing ngui min xiu xia zhine ji tuyun zi ding zi te le qie wei to, chim ju zhwa yu zhe sung ba shi.
2: Xiam la san gyu do du ka ji xiu yin. Ni tui rang jiong ki ngui zi xip xiu xing zhou kui tu zhu xiu qi ru da ne. Gia ji mang zho cui tuan ge tang cho war ngui zi sun xiu ji yu. Di lu jin tu chu bai deng ju pa jiong yong su. Xing gyu ki ngui lin xip xiu si ci nga dong nga bie tun ju tun gu ta. Ngui zi chuk du xip xiu si ci ni ki chu chun si ne. Chuan si si gui ki dong ju xip xiu kuen yong la kia ba qi yu zhi. Niwa liu na rang jiong ki ngui zi li kong ki sa du ken di xing zhuo li ri ki tun gong li xia di ne. Sun ne dama xia ne ngui bu ling gu ti. Ngui zi chuan si chuo yong ne tar ge dong gyur gyab gyo chi bi tam zin xia su zu ur zi tu. Sun ne dama jiu bi ngui bu dong da la cui xip chi bi. Di lu jin tu chu bi deng ju pa jiong yong su. Sun ne dama ri ki ngui bu tun zi ka nga kip di dang wa ta. Ngui bu lak zha guo chi guo dong nga bi ge ju ken nga sing gu yu bi. Ni tui xian zi zong kia xiang qian wei kuang mo chong zu lo zhi chung zhe nam cha lian ju zhi ne jue gu cu yu bi. Nam zhan ti kui ma zi guo chi song jia xip ju xi gu la da ne long luo ta wu nu song nu jie xi ji ge zhong zhe lo dong ma la zhe yu bi. Nam zhan ti jue gu cu ji ma zuo ge cuo ta xing zhe chung zhe ge lo jue bi gui guo qiu yu ne gian song tu gu ma si. Yu ti ge xing zhuo li ri ge tun gu pin ju nu dian tu ne. Chonsi pike tongwe nangi gui shu pike yimshi. Ni tui guangdong xinqin mabu di su miankan ta, ni zhi chonggi mabu di su miankan ki, qi le qianga na tui ngui su zubu ta. Tien na, chugu ma jiang ki, kimzang jian ki nian kan yu bu ma zi, chugu ma jiang ki, cipji nian xi mian ju ta, cai ma ta. Nian mi qia guan nian ki, qi le qianga na tui qi mu ni zubu ti to ni. Guangdong ta pen jiong ki, mabu di su mian ju ro ri zhi wa, Gerim saba liba chungu yubzi. Ni tui chamdu chonggi dingji zongki, rinne ta yu gu chamba jikzu chi ne, jionda ta digi, be yu, ganzi, tazi do, daba, bo jie zong so, chombu lumgu ki chonggi ta zongki, zanjong kui ta ngui mi shu xia so ka, tionle dingxi, mangsu nesang so su gu ne, rinne ta yu gu nyamji ta, chombra nirgong, chongsi targe so tegi nyamnyong lopchong chi yubzi. Nao ju chonggi lhuri zongki, kian dian tuan le jim zong qi gu, ji zi ngan ni lhasa cho yu bzi. Ni ngan tui zui na ji du to, lhuri zongki xiang tang chong di ki nyam le kan ta, kim zang zho ra. Ti xin lop qin lop tun bi, le du cho gu qi ju yi sui bi, sa tui zho so ta. Le du tuan zi ji du to, wen jo, qi gu yin xin, jim zong yung bab gu qi, xi bi le gie su yu bzi. Ni du lhuri chonggi lhuri zongki, Mu xin si gyu lik dong ta, zhu nung ki mu ri tuan zi to ru dong wei cha ju ki, mu chi bi dun xin ge tuan to du gu cu yu bi. Mu chi bi dun xin ge ti da, yer ba di gui ta, xin ba chong zu, 满足重组结束却不有钱机构去算他去借钱给额度算嘛新南全国所给切得不了点点吞不透露到有不是谁那么做天地平均生均两者里程年追续差
4: 迪克尔尼
5: 平
4: 均龙青年轻烈工平均龙青一
6: 雪屯池炸土豆东北塔各支四句地内塞这起
7: 滚队生居盲催托念所滚穷努力培为行地内钱
6: 他的契机三个错别来生地内贫穷农村年轻力户推爱农村起
7: 生居滚队滚穷协别来钱银
8: 你对三个月门市半年，
9: 一个牛股就给开
10: 张。三个月了，一个名字单独。
9: 三兆零一，今年一多年送了票据，也最。
6: 三个月，滚对滚穷。
11: 六道可把牛关系，几天内死他。给个孙女他轮休的咳嗽病，拉到可把伊狂在体外去。来年看了片子，给个伊咳嗽病的症啊，隆重切瞧。他去了我儿阿个教育堂，恳请人心了。我儿协同给个你去教育，西边南屯中国第一天气来年的片面，录制能说。
9: 中国第一天气云至拉到可把，城西也热了，电价热了，烧浆可热的。可把他安大忙外，来去去了，兄弟应接些。就在龙时间内，天东人南看点水桥，卡巴尔他这一样，日子七日几个水桥。
12: 年少的女子，竹林样子的区别，门庭，他着洋茶的，他在玻璃之上。
13: 喂，爹妈，快出去接穿了休息。
14: 卡几杯，煮六杯，出去喝些酒呗。看叫年轻开发动荡，人不得惨笑。中国古镇街开发动荡啥嘛 ？AI 开发动荡，千万莫说的些。
15: 三个链接，谈到南北区三个区别的前提呢？贫穷农村年轻力空，覆盖农村区，甚至了各地贫穷级别，七地的前提里，俺来在年终吧，定做林中医。
9: 林杰公看不上，俺来在年终休看，一些样经验。
15: 天地甚至了各地贫穷级别的前呢？昨天作为其他七八区的区域别，林杰呢是在南端卡，林百姓在哪有不休？
9: 昨年七个年龄他比较低不低呢？提着三步去。
6: 三军如滚对滚枪里前去，决定作为提着两千。
15: 三个连接，我了过去途，如第个人两个人了，从某岸南洋两个人，借口被古勒克里打击，出于重罪，越过了永不索被美俄国了输赢。
9: 三个连接，他罗罗松就说松了那边变不起人，天安七日喇叭油板主义。那年空气那边两个下的虫子落呢，农民谈粘土，忙碎呢餐泥瓦谈切记，虫子面板切月。空气他在出谷日达到七度几度了，尽管冷，切记修图几度，这些又不是。
15: 边把七零七今年落个虫子的落渣中晒香，出于虫子的月，十八米短短阿边松竹上边身边古勒克里怎么卡了热情，抓住边么灵堂，一去错。车光车接又因梅龙周围草木松体萎缩难办，日头起初有虫子草点早了去了。
9: 罗局长呢？初有虫子如果用不，罗这官儿去局长看些呢？官儿去去到阿边拍着拍瓦糖，每日抢用去罗用不，官儿去送糖阿东行不？如果我忙外退宿，人到如果我去到阿边站了，你来学有。日间草点日糖，草间草点草西北被雨降，天空其他日前年平均六百七百天，草有虫子名啊，咸糖名叫西雨。
15: 进入年冬九个落落，虫子西九糖名为尊灵前的水军旗，竹篮松结定了，钢糖转浪糖，琼丝钢，年数九十所，这个月年数七月，一尊七根旗，糖到林北行在密松水边，虫子每天前面，虫子五连旗竹林，干了么九米几。现在切茶都健康了，卷起起来，这太大了些。吹得了天芒切得了，林北行在天，林密接住切吧。明年苏州内着土巴西数据他接吧汤，天马赛阿来切个。我可是说推荐马当娃了，阿拉当汤接里仓嘛，出米汤打这起二月。
9: 前种亏的哥哥，忙些直接铺，最近现在没办法赛。初有虫子，你忙为各所参加说的。如果我住过了，与咱们哥哥开样，帮他搓磨了，那个没跑不起个月。干么有没给？ 日地卡日年日啦，初末地卡日年日，俺在七国团开始读看，写写被改着贴了，团人点不幸运。

0: chongzu ulin ki kyangdep su yogur we zhebe kuedar ki kingxin tini tuyu ringbu nang tsuyu chongzu ti gangtang mara zhugyur gawe minnam ki rinmi samnun sezik shik inberi gama gyumi ki sakyu para yumi tsu chamri neshen ba che ne lengyu seki yu ji ngodri cheba tang kong ki sajara gyunga yube chongzu todong rogyub ruga zungne nyinga chebe minnam la rinmi roram chegi yu ji shebari
1: 结论一段局段略到我古巴的洛扎总人类与国的前期改变我重组年松期改革独错期末年的与国外协助学长电厂内抗日堂从没占图库尔给内国协车不堂恰苏没通啊所切不是体内局段错巴的古勒克里给车人被缺月结论一段局古罗罗初于重组洛克重级的期探长局长重组组队南长数局的抗上达巴忙不及 总内将提中级四级段的重组用数盲水内仓松之所你节目内年底堂破给苏龙垂解所直接积极入头这把里结论年冬这一路总内拉里阳与追改追三天堂重新打解了军地动员南长级名誉国路七十级你学当地着作白马林这种区域体蓝队马拉准把堂盲水内仓解了九个月前把马赛门的来中西港堂蓝国路脚上准把里
0: 记录你懂你学自助罗罗中央开文字内蒙古国区你懂国边额就初于重组组组边门林去创设于国的门西这个组织团体接近兰科角色堂与国外地内恰康苏龙我看见我这所两个组织马赛前将亏得够塞马兰奇先个切入东国堂秋天来样比如过去够一不是大家重组罗蒙孙内在额中给你约把堂主康人把孙来也约别所需全当的行李用不收据于
1: 有个人用不提前天呢前天图做信用电不起人他就特征了铁站住个面看了信呢创作人员体位普遍起切入过月不的与国公司托过切不谈许诺起了托当谈若给其他中华党话尊重谈配随康不宁吧别开心个内心界集体切不满塞与国话的赞不他当谈配解权当能不他当机会没动当
0: 恰索当配给学当所讲两年七度九个月三个人间空都先出发天尼过去途热地个人年一日啦初末昂南阳年一日即可别古勒克里德基初于重组有个人用把所别名阿地过地里
2: 미리团体贵宾接听 롭중탕 락달체디 미리카키 레지망조기 개급기 도시타 지망기 도시 침종기 도시제 서부 당에 지소 용어 레튼 주발 침라 데마타 현다 체듀 침라 듄바 내듄 타주 치듀 침취바 겐더 시규 침라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준글

0: 多谢谢十多动物汤顶出席点土动物送给你六零头缺土不及格
1: 성교 가르소 세웨 탕세기 걸고
2: 양타 세주 대회 야양기 디고
1: 망수의 돈의 링웨 망심기 부자
2: 초의 염주름은배 꿀세기 돌아
1: 다르키기 센시브디니 현주 롱친 년층 리고 최외 롱진기 성교 초두의 리체 성교 군두 군중 시우디시
3: 생일인지 샴라 무투투 고주투 지게 캡데 땅웨 미리 와르키 저와 삽도 친바 시크베 라사 총게레 뚜룽 디친추 디진 총데키 계급기 제주기 캡데 땅웨 고로 년주슈기
4: 생각나 보소 니차라 랑경 중 신뢰 총 세팅 키싱 조베 계급기 제주기 캡데 키 비준 카니바 캡자 쳬바타 라사 총기 뚜룽 디친추 디진 총데 민드나 추데 정용기 비준 숨주기 최수 추유브제 사고바 디진 총데키 총조 카드 계급 총조 올렌타 진례 최고강 드르사베 시베 랑린 서지 제소 갸부 게이니기 청부타 계급기 지주 게이 치자 지리 강사르 통교유 시주 조제타 신조 제뉴 소종 망조기 리제 냠첩 제 창마 계급기 지주 게이 토네 조용타 세지 냠구 제 지기유 총미 척진타 당연기 척진 총대원 최매 총도제기 토 종주 레체바타 신조배 퇴미 人구아 계급기 지주 게이토네 디도슈와타 총대원 최도체네 시림 조교타 게이 캡데 동웨 초니가 퇴견자르여
3: 대진 총대기 망변 십슈 게르콩 듄투 레튠베 계급기 지주 게이토네 레군니로와라 용케 망조라 메티치기 로나 겐베 신조바타 게이키 멍시셴베 망조라 빙네 칠레미네 직대 직기 룹디체디 레군예쇼로 게이 중기유
4: 먼저 총제 유미가메 팅아 미망부유 사르기급기 지주 게이 치지간 쉐누기메 균투유 럽정타 정다 제비규 지로니도니 슈즈피르 다오쿠바라 콩키 라사 총게르 키싱 조베 기급기 지주 게이 담셰 진두르 키 카르데네 자가 앙 탐불랑부시
3: 원고르급 신난투 로레기 조난티 계급기 지주 게이 럽베 자당냠투 피와르체유 대전 총대 대회타 시슌키 니체티 수준키 퇴진링 송럽 캡튼타 주튼 조회 담시 망수 땜규 죄바 신조배 계급기 제주기 토네 폐유기 포유를 내와 제시기 지미 지딥타 예뚜기 역시 뚜튜기 주두 군뚜기 잡소 제창마라 계급기 제주기 기신투 냠주 촌두 꾸지 제유
4: 대전 총추 신례 고르링웨 냠주 촌투토 딥주 투진 치링유준 키지게 토네 르니기 네모 숨주 섭게 답에 뇽츠르 냠주 팅 당보르 쳬바타 추산 총추르 딥주 투진 치링 섬주기 르니기 답에 베게 나가타 딥다 무주 쳬브시
3: 치링유준 키 사쿠바라 땡아 제릭소탄 저와 제급 셴기 강식 치로 녜 고조조탄 유유 쳬발레 텁셴메 녜외 로시에링 세메 롭다라 계급기 지주 계획 장배 갈레리 슈이톱기도 제 시아바리
4: 다자콘키 계급기 지주 계획 제디 첨자타 지두 제토바마세 더도니 워키 디부 투장근의 치디 냠도 롭존 제바타 냠주 총도 초림시 디부토 냠주 제바르 규켄 당부디 임부시
3: 롭테나 계급기 지주 계획 롭존 제규니 초미기 롭젠식 데네 민바라 지루 규동타 비딥달로 네스위 랭무 땜규 잡든지 초구츠 괴제츠 게이 롭체 닌규로 하장 가부치기유
4: 김도 로지 초구창마 계급기 지주 게이 기기긴 충충인바타 콘즈 롭젠토 장비 시저 김도 긴럽츠로 로바타 남미타냠토 계급기 지주 게이 리기 닌친레 첸더기유 대진 총대 단주경 슝레칸 키 롭자타 총주 울린타냠토 튜가토 파마타 부주 지주 체내 결전 진도타 김장키 초외 걸쉬바 김다 롭차르 교디 추구초다 냠토 정의기 개천원바제 체디 냠토 얇게 용할치기예
3: 계급기 제주계의 망초기 퇴기 초와타 시림주용 링예비리 제나 문제 냠지 툽지 디니 락차잠식 미바라 디 망초남 총심내 퇴디 디외 양신자치외 짐링라 규린 투바라치기유 게디에토네 심바직 퇴타 레왕직 퇴용규로 군디동치 대전 총대기 서기 디미티제티 총셉 다르게기 대외 양외 종교 대신유
4: Sanga number two, Kondo Central Batini Gojito, Jigay, Captain Danway, Miri Warki, Jawa, Subdu, Chimbashi Quebe, Lasa Chongi, Dulung, Dijin Chu, Dijin Chong Deki, Gigab Giju Gay, Captain Danway, Gotiji.
0: Miri Kawar, Pinsun, Jong Tang, Biri, Nyamji, Jibar, Gundi, Dong.

0: ཁྱི
1: སིང་ལེན་གེ ཤམ་ལ མུ་ཐུ་ཐུ་ གོ་ཅུ་ཐུ་ ཤེ་ཆེ་དུ་མི་ དོག་དུ་ཁེ་ ལོམ་ཡེར་ལེན་བུ་སེ་བར་ཆེ་བ ཤེ་ཁོ་བེ་ ཕོ་ཡི་ཤེར་ཅུ་ཐུ་ ལོ་ཉི་ཤུ་ལོབ་སུ་ལེ་ལ་ཤུ་བེ་རྒྱ་ཡོང་གི་ གེ་གེ་ཡག་ཤུ་ སུན་ན་པིན་ཅོ་གོ་རོ་ཤུ་ཡིན་
2: སིང་ན་བ་ཚོ་ཏ་ཝ་གུ་པ་ར་ཕོ་ཡི་ཤེར་ཅུ་ཐུ་ ནམ་ཤེ་རིམ་ཁེ་ཆང་དུ་ཅོ་ཤིན་ཡེ་ཤོ་བེ་ཉི་སེ་ཐོ་མ་ཐེ་བེན་པ་ཟོང་མོ་ཤང་ལོབ་ཅུང་ཁེ་གེ་དག་ཁེ་ཐར་ཅིན་ཐོ་ཅུ་གོ
1: ལོབ་ཅི་སུན་ན་ཕིན་ཅོ་ཁེ་གུན་དེན་དར་ལོབ་ཅེ་གེ་གུ་ཅམ་ཐུ་པི་གུ་ཁུན་ནེ་ལོབ་ཅ་རེ་ཡོང་ཤིན་བེ་ཅུ་གུ་ཚོ་ཟུམ་ཁེ་སུ་ཤིན་ཡེ་ཅི་ལུ་ཉེ་དོང་ཅུ་ལོ་ནེ་ཉེ་དོང་ཅ་ཅུ་ལུ་པར་ཁེ་ལོ་ཉི་ཤུ་ཡེ་རིང་ཁོང་ཁེ་པེན་པར་ཅོང་ཁེ་ཅོ་གུ་ཅི་ཆོང་ཅོ་མང་པོར་ཁེ་ཐེ་རེ་ཉེ་གེ་ལང་ཅོ་ཕེ་
2: 레고이 겸네 쉬고 럽경키 겐쿠드죠. 급디디 조구이키 김다망부시키 럽중 제벌에 축춘나 핀도치웨 문진치기유. 테나 콩키 박바슌디 릴람갸교규 투장 리리체네 김다라 니치 럽든 제브지. 림지겜나 조구이키 김자 니겔 하점의 규진 럽차라 존참 조르니웨 조구숨줄 하점 럽차라 로투비에
1: 제수 콩 뱀바라 총대 도슈 총지 룹디 세지수 개겐 제바랑가 바타 서브토웨 룹디 세지티 테그린 롱쿠두 네베 초구존인군 김투 록답 제유 탱은 롭체 룹디지글라 개겐 탱리 제웨 댐비 제무 이나 순남핀조기 랭귀앙 리듄슈네 장게토도 딱베 땅다라 조무족디 나당윤 인베 무투 뒤드죽로 개두 치슈기 사자르 대티 좀제 토바치기 인시 시에바리
2: 지루니 돈줍실로로 레네 리지 제베왕키 순남핀조기 라리안 뱀바 총대 룹충키 롭튼 주렌키 겐쿠와시 레네 제갸 미상 소경키 통메 섬튼 규르메 멍시 신비 로마라 순남 핀조기 치메 롭친 최제기 예수 투주제디 러브유 미괴바 수치지기유 통마라 추궁아 추레메바타 치수 십줄 학점파라 망드친디 롭제 초강디 네급 수지 칸트 규르괴충 공기 치든워 롭제 롭스 사르갸드 규르네 롭치기 장제 로레신 이야도 친유브제
1: 제로 니동 주루로로 순남 핀조 뱀바라 종 자공상 롭종키 롭지레 믹세키 코네 바르와리 급티디 롭다티 피게 조가와티 기겐키 둡슈메 따와타 롭스 롭지타 디신 롭제 토담응아로에 첸덴투 동괴베 디니 민튼 총베 책사시그랑아리
2: 간에 당부티 로시 거티르 롭차르 기급 로체 로치 미지 니로 코나 땡구제 예베 캬감르 로 동탑 제외 시리소 유정부 조탑 제외 테나 콩키 칭위 고치니 줄렌 체디 추슈 록든 직체 충제 신여바타 람사르웨 칠레 직조 루카 용토기 메베 직조 치바르 강에 체규 수나 핀조기 게겐 게바 시치네 콘조 당냠토 장잠네 제마타 사도 오와 소체네 튜유 다와니 링키 롭쇼키 튜즈 페제디 추유 잠고수 록든 직체 디주바시
1: 캬감라 로동투베 세기 규제 수입은 야르자 톰네 사메 자긴 체릭수 소와마세 롭칸투왕 로유베 세메 롭체 균덴 따라 초투바 총유 로위티 롭칸식 세투바 자마세 싱종키 롭자식라 라리앙 리웨웨낭식 침바리
2: 웬갸 자콘샹키 강에 치슈니 람지 리람키 쇼지 양사타 쇼지 장부인베 군투 칸갸기 리람각베 치르키 직덴타 하람 저와체기유 wengian lop zhe gyun din da ra cuo tu ji su nan pin zuo ge run chi de nian ju ren ne zong chong tu kuo jie yu zhi qi ba de gui ge yue le ge ti ta pa de cham qian yu me
1: kong ge chi dun wo jia kong lop chung niam xian ne tuo chi ju wa ta ji yong ji lom ni de chu ze dian biu ngang tuo ru qin ba ge gen ki tu xu san mi jie ba ra qi ru qin ba lo ma jun tu ne lop zhong qi tu ba ta cha long yong wa juan dang jian tu ju wa jie ji tie lang
2: 제게
1: Lochik yang magowara, kongki abe lecha shoro, yakatiri, shar kanglara, kengdim nuzutene, dolam gagwari, kongtang yumin namki, nyamtu, kangshangshin, chozu shikorne, tara shunglam shardung tubiyome, wenjang kongkimtu, jorkab, abayang, zele desin.
2: Kongki, nge pamara, sishu jubtu maso, wenjang nga gyoba mindu, che gyoba ta. Gyaja tida lingga, sunam pinzo ki, jimba nang shintu. Nge zawa kangjong sator yu,
1: 조국이 정용기 표준 룹진의 표준 당연 바라 지지 전년 직지 니투강 콩라토무 원장 콩키 토다 바르숨투 직치시수 젠바니 초구초리군의 튼지 레왕라 윤도 진배 중당대리
2: 생각나무초 콩토 센초바티니 고주토 시체 주미 조초키 럼니 럼부세와르체바 시쿠베 표기 실큐도 로니슈롭스 레레슈웨게 용기게겐 약슈 스난 핀조기 고르티제
0: Harley,

0: 디카 일 젤로 체크동 앞에 고추 고조 로데 젤로 체크동 조경 앞주 르 파르기 미이 콩니 십제 입세 기수 제겐타 팅르 체니 직베 서드 겐 이라 외로 직부타 경외 직베 테네 켄게 르도 양 디카 이기 체니 직부 춘지기 타니니 녜상 시바티이 장나 디카 일타 명시하라 장나 투스 커디 슈스 시 차와니 장 직부타 체니 직부와 차진 시기 디가 이에 지르 체공 앞에 고주 고조류 다와 순베 체 순주 소체니 파란시 러헤야 시베 사자총 콩팅아 사티게 년자 댐베 러플리 최소 루블린 도슝네 로미르제 지르 체공 두기 적송로 디가 이에 파리도 송네 디가 콩탄 최세겐기 마오시니니 자신 自我 교진 정리 계제 마오도지라 디디치 디치수 디가 이니 바파리야 콘주시 차외 응아와기 마군 첸부 모르시 머군도슈 디가이 나슈베 투수 신윤기 돕라 추글로유나 마도슈관나 타수 신윤기 돕라 문신 토베 마치베 로당관나 디가이기 종지타 로미라 년덴타 좀바 차고 치규 셈타지 콩조안 미먹주기 동에레 타르고나 녜바르토 제바기 섬시라 덴베 시자 콩도 추고 바냐 저로 제동 두개 줄고르 다와 죽지베 체줄라 콩조와 미신유 양결수규 로타제디 신유니 미여조와 리송타 냠괴 편주 루지타 탑수치베 규탄 견도 민조와 치고 냠네 디가 이기 시가르 균도 중에 깨니 콩기에 셰바다나 꾸규기 정시 덴베 전괴시라 덴니 중화 이바냠 콘센도로 디다르 치도 바디 덴튼기 디미기 달라 시제 방주기 보모 탐제 치중 시설 대가 예마니 치르튼지 볼리타니타 수지 이달리소 서구라 중규 텐시 체니 저로 체동 주기 뉴세알로 버리라로 디가 볼로리니 공기 체리기 되라 지직도 쉬워고 이나 버르로 콜라 로데 파비 네베 유야고시 메바르마세 고유 심주기 레가 예단 파르제 망부체 저로 체동 주기 뉴서구로 코란 프랑스 탄 카체니 荷兰 투송니 김시주 今年 코란 차도기 갸레 타르웨 셈네도 펌니 심주기 레라 쉬웨 콤보 중심 나슈토 터피 마와타 세니 지베 지부 탄고소 고연기 낙주기 메도 토르웨 잠주비 거피르 잠주티 달라 사르지 정신 典신 자리略이 디가 일라 슝루남 로고나 디남라 사르지 정지 첨부 典나 추루기 왕자타 옛날 뭐 교환이 할례배 내주시지. 제로 체동 두께 십지 시구로 대가 얘기 세년자 야치송년 수단 계급 기계모 콜레스티나기 노랑기 기계토 연장. 제로 체동 두께 십지 시구로 수단 기계모 콜레스티나이 대가 이 수단라 첨지 치발 연장. 대가 이 쇼배 초주 시배 토년 면례 랑기 초주 화이 토도 계모라 비치 남고의 긴키. 시도 콜무 시배 유기 창알 폭배 로년 중외. 내래 마타르와 저로 체공 조경 납주류 다원 입에 치 죽지 띠 공룡 납주 납시 띵 스도 코르무시 자왈 후식소 디가 이야기에 텁시 마와니 체제 정리 제도 교류에 텁시 마와니라 디니 유럽 륜기 뮤나기 퇴러 파르메지니 양결 제바 섬시 치주시 주바인라 디 십제 입제 사도 죽디 서지 리베 내든 디 입제 리바 교디 타제베 정리라 응아르웨 남지 리디기 人心堂 파르동기 퇴치댄바르쿄루 에그스탄 와이더티기 주비 내체마라타 수송이기 능수르도부차 또야다 개주인바제니 디가이르기 사르도신바이 디치르 디가이르 시유마웨 제바기 규긴타 배간기 시유마웨 냠용기 규인이기 냠토 규럽 죽된바니 중외 체내기 제고 용기 피해줘 조천바시 제딩조 체조 디가이르기 체내지고니 年三十一百 孟西托呢, 做不习日。这个一几天呢, 千年日本呢, 谢谢听你明白, 听你, 千年日本, 三路西银白对, 提起, 千年日本, 给女呢, 明南给, 人也给的, 这的, 提了点呢, 一切融为, 先这的, 提了点呢, 一切融为, 先这的, 提了点呢, 一切融为, 先这的, 提了点呢, 一切融为, 先这的, 提了点呢, 一切融为, 先这的, 提了点呢, 一切融为先决的，提了点点；一切融为先决的，提了点点；一切融为先决的，提了点点。 一切融为鲜血的提了点点一切融为鲜血的提了点点一切融为鲜血的提了点点一切融为鲜血的提了点点一切融为鲜血的提了点点一切融为鲜血的提了点点一切融为鲜血的提了点点一切融为鲜血的提了点点一切融为鲜血的提了点点一切融为鲜
1: 미리미리튠디괴비제팀롭중탕라따르체디미리카키레지망조기개컵기두시타지망기두시침중기두시제서부당에지소용어

디다 레서 미시 테가르 규 원네 개바테르 수능업투주 난공 규다 오미니 니니 항상네 테갈류 싱제 간부 총캔 기쿠니라 테네 쪼괴베 카다 제디 디때규 강유담 네수디지 표도 닌다 통규규 표니 난사단 직바 마인바라 사토라 수능용웨 마르티오사 유나 랑네 메디오바다 냐사 유나 쪼불 뎨미 룽웨 카라 뉴슈 뎨괴 마추나 메뎨바 기랑이식 지시 난공 유기 거진치오 냠네 싱제 간부 총캔 데르다 잠치 콘디 따지 초베 난기 댄시 롱겐 신두 르뷰토 장외 나초 케르와디 개바다 뿡바다 락바다 개바체 강사를 장외 공마 치중 나초다 카도 나초 케르규베 미경 추접체 난공 유기 랑기 라지기 그 장외 케르와 치냠메 그 카곤네 남탄기 미국서규 난공 유기 젠디 동신두 미디 난다 유기 말바 시치 신도 총계 개바티 시에 각부지 내주 디지 표도 딱바 튕기규 남탄기 멤베 콜라 멘주 지기리 제스르 난공 유기 코 남잠다 르보랄 수투밤 시치 신도 총계기 내주 디지 쉔바주 샹칸도 껴바트 찍버지 멘다 크숨지 제폰다 껴베 제폰로 폼미 수이슈투밤 서 계세 슈신비급 듄두 창부 템불 쟁바시 기토아도 가홍규다 오미니 난공규 지 미숨기 민치유버시 가홍규기 민토마타도 난공규기 롱을 제뮤기 겐티 텐시 뜻블레네 군남주 테란라 데디 공조라 로고마도 게티 디글 립유나 더긴기 슌바 딘낭다 세규 두규 메베 표도 미기웨 니바 미냐 뮤 창부르 초안에 주킨토 치대 로안에 지모 올라 시표 알렌 로케메 나리앙 지모 올라 시표 더둥 알렌 로케메 메 독치 살샤니 겸뉴 수대베 오미니니 강바 탱부르 대초스 홍화통 메 경률 수와 꾀티 오미니 쫀네 치메 우 해와당 강바 정주 미투바르큐르 난공 유기 삼노르 통마르 공조네 등급 닝톱 체신 뽐냠 때문에 계속 쉬게 미소 못했다. 닌시의 경마 고르와다. 표도 신기했었다. 롭간도 말리백할. 노마르 제모탄 루시의 롭진 롭균 직장 머지공 마 판비 멍미달 차도냐. 땅다 급대지 오미니기 로시 겹진. 우 진업 체가월 큐루. 신제 간부 총캔 대치네 계수 침비. 격부맹강도 교. 강격교교. 표도 리마타 참바 포바니 약다 떼네 말이 제설 난공 유기 남도 마론시 슈그 삼야 군이 수켄티 베바트 군이 수미티 난공 유냠도 오미니 테가르 맹강 두께 멤버니 포신식 임바티 카레 까부 침부식 겸네 추세 제제디 오미니라제 오미니 뿡바짜네 주체 근동바치신 추세 제제디 바나두 찰 라바 파르두급 카당네 최체 제제티 케낭두루 난공 유기 체두 줄랑네 오미니 친공 두루로체 디네 멤베 년다 요체기 면닝게 파제 냠바다 디네 개발 년다 요체잔네 년시 더둥 로데부랑 마중외 주기 주문이 구네 주치 개발 휴신도 대잔냠바 마세 나조 개발 잔네 년 제단티 난공규 독순 신부 계신 대한민국 년다 요제 진의 창화도 자로마도 개발 민주 다리 겸두니 거리 년바 마세 더둔 주치기 개발 동답 난공규기 닌가 파제 은세 교수 진묘 계좌 강야 지마표 멤버 대급 멤비 민부 구장 레 난공규라 계좌 지양 마시 대내 오민이 창시 딱제 제배 제체 난을 응유주 다디 사와 처주 템버 따라 땡투파 난공 유기 우 곰네 대장 랑기 닝가 파베 자양 지마치신 트 루프르투 경미 랑야 메 민이 좀네 도르체 다른 멤베 자타규 로어 추삭베 퇴자네지 지시 난공 규라 닝카네 튠접 규베 초나 시게데 라니기 창가 슉첸베네 메 시츠츠브난 가리 남시치 멤버나리 디니 사투 르투기 직직인 가주 태착밤 네둡 체착과 소 창면 퇴자 나자티 포시 난주 주진 디울라르
사투 나자 면주 능규 냠냠 표송

0: 탄다니 비진키 추수종니 딱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생남부서 심라 도시스제네 까망에 생주시위 닌세 두마라 대된지 조된지고 人民写的 배워타 라세 스조 링도 디지 표현종 这些的 시비 대된지 人内党 유고르지 天내 총대 총내 민남 내수의적인 전조녀로 세진도 심세를 조기로 등장하리 다딘지 人内党 유고르지 天내 총대 전대주배 세진년의 송고주부터 대된지 내순주마지 파라 소중부터 랑정지 天내 人内党 유고르 天내 남아유 남라 때내 군지 민남도 심부터 조선 동의 서버마부 대비 망소지 내수의 초와 평소 제소소 심어마세 제주 총대의 총법장 상도 친유 내대 랑정지 응은제 십슈 신조 구도 접슈 제로단에 자제 망소소 통제당 초와라 응은제 순슈 진유 내려진의 주변 다 주파라 조영소 신교지 응은의 십슈 서지 응아동 앞지 도시 동구탕 응은제 초도의 십슈 서지 니지 주준 심내 총습서구지 동주 십슈 최용라 제바체유 바시 내대 广东先前某部地宋面康堂你的中间某部地宋面康给切列参加那天我也说做不堂第一呢中马家的金藏间天天还有马斯中马家的策切那些面具堂策马堂也没下被那些切列参加那天什么你做不提团的广东堂平常的某部地宋面具若认着我给人们撒把了来把存在不是你对现在总前面有空的重组 全蒙古国路吃，宋籍是不是写过单位？老是穷个那么长，连住这个堂。那么这天呢，龙月插手，实际间给穷住龙队。

0: 롭소 타다기 심어
1: 미시기 뇸라게세 싱서
0: 디네 디네 시주 닌좀기 부초총라
1: 디네 디네 팀자 롭스 낭테르 롭정 시초
2: 지문의 차샤비는 정말 수수의 부조디니야 균연치야디 하장기 계침으로 동안 다시 균연치다 부디니야 하지 고비는 신이 아니 부디니야 더담 제비디 디부지 용어 투구여시바 당조 부호에서 규정 부시게 이 기불로 랍자 쪽을 하면 되나 아니 샘초 도모토야 딘지에게 내수 체윤디 인간한수 긴다게 수수 준도 그제게 담바지 제비니 부디 길러치야가 삼로디 슉체르네야 또디 왜 쪼라디 가려 주비나 아니 부구추 다 순캄 권리야 딘조라가 슈능시 수캄디에기 깔에 가보 다지 샘캄 날리 캔도가 삼로 딘지리야 디네이나 아주 김다지 문에 차샤비 내래 예수 지역 남부침도에 디 남부카니 잠진 쪽도 당부티는지 콩리아 수야기 수캄테리아 다지 갈레시라 카데바 야면은 단디에 아직 고유다 남식의 김배 수의 테무토바 당아주도 스나디 개된 튀진기 예수님 뉴스도 교정부반
3: 지
2: 딱 보수 예수께벽 튀지티 내래 지 테스트로르스 티르바 인고 있나 다지 제마지아 에너지 대차제 락도 카바다야 에너지 광다 챙겨치아 에너지 딱한다 님다 채무 비 고딜로베스 체스마 이제 간리야 딱다 있는 아주 사투 간 차샤비는 듄주 다 공가도 봐 남도 체벽에 비드지디 나로리야 아니 지 클론디 내래 감시 챔버지 영문디데 뇨뇨뇨뇨차 아니 딘제기 겜베 부디 다지 뇨다리야다 심캄 다지 마 전화 매부 딘제 차야 당능 신 보초 수고야 뇌배 간다 아니 지 레버디 내내지 야 차르게 용배 부지 문에 차샤비나 미디 내내지 뇌다린 교 미선데 데 럽준치들의 심디가 개지 데모토야 선데 아니 간다 임배다 지 내주 뒤수 창매 갈 튕거레스는 부의 수고의 갈이야 단도 있나다지 예수 개구도 세야다 수고리아 돈도 흘려지 채우도 유배모도 부디 지 길은 년부 차보 말이 있어야지 심캄 잠만 임바 수캄 테네 내내다지 조얼마 조스마베 심베 삼겨 루비 마조바 틴제그 네츠유디 양은 최텔이야 더나 최고도 삼삼딘데도
3: 타장시 다 뒤에 테네는 수교기니 지 수캄 니베디네 심캄 더 심캄디네 지단 더네츠는 제시 망부시다 결국 매배 순주도 나는 저도 미 김부진군의 시비네의 코시아 규정부 쇼제키라 차례리아 페오제 시도 선바 곱되게 님이 숨데 아시다 내가데데 존이 주 매배기 심카비제기 내 여러
2: 번 신나서
3: 다디 조인네의 디나로리아 제시디 카레 시비는 홉갸고 갸 루보톱갸기 눈쇼다 춘진디리아 신나기브제스 당은 주지 예수 투주진의 양은 주 소화기 남부디 카레 시비는 장화 아니 눈쇼의 매배 지수의 매배 아니 배들
4: 식식생이네게수리안쇼니게네지리템데네지리락도가바지네지리딘제긴나부치니딱직도스다윤도선바랍저주도긴나부디카레스나쇼겐가불랑우시랍첸기직수직남리야지순쇼시로첸디네투도리야초우시아니날레치김존디체우시더도이네지이교단야기 달랍제초와디네리치수체보차탐부쇼르바자요시다딘니직도단윤도선바안난수게수진리야베 디까지 갸탐베 흘르나 홉드가리아 생일로젠 리스도 좀 까지 갸탐베기 베팅감자 파츠나제 부 안아주다 미겐뱅원의 수비네리 니먼 듄스지 베들 흘르지지 찰레 키키 키스나 메바 차샤르반 생일의 제제 내가 조요리 날레 치고리스도 좀 봐 당한 수 김당원의 수비네리 다가삼지 심캄리아 교용고시 보충원의 수비네 아지안지아 디제지 예고쇼르반 부디 치즈도 좀 마셰치지 날간치 안지 치즈립도 좀 봐 딘데 치고도 가스도 순나지 아야지 치샤스네레 계지 마셰바 대대기 양식 치즈는 즉 견로가 삼바 친도 매비 딘데 치지 칼렌로니에 딘데도 디급량 좀 김다게 셈나로리아 따보고디 조문도 주블로기 랍다 준이 총 매배지 삼도 딘데 돈용기 쓴거 봐 돈건수 디고조디 보고 랍다 준이 마도 마리샤 조이는 답로보 톱캬게 눈쇼 롭젠이 비네레 수수 가부 예부다 가부 매배양 수수 셴부다 마심부터 예 창물로 지수 수 카데 자고 요시 다디게 창물로 계신가 제모 톱이 있는 삼산지기 소소야
3: 但是他们也全部三三级，济南级的一个大，顶这级的呀，也能去读三些别的，不过动作也能去个去三些去童年甚至七个动画。就像他今天咱们中国的水平，能去不过的啊，六十初辈级的呀，真不得错多的，是六十三吧？不过他都黄了呀，水平给哪讲的？济南的同桌的呀，根据其他咱们些，做一个辅助的呀，就能去个恰如难去。
5: 电表有个国内不的，那你年岁推荐的出来车错哪落了呀？落土别的，切断个那去，恰若难过呀的，看见不着钱了。那天呢，看到节目呢，恰下边的不住给生看的，但是老早讲了呀，过土不切我多啊，什么都苦心听着了呀，注意啊，你也不是把个那是听到两个。那天哪落了呀，我最近哪最重要的，能对人看你怎么去断？第一呢，但是个那最近看到难过多，第看别起了呀，就觉得多是吧？今早没中国的年岁，个人不的，就这种有的。 他们得了，就看这是些些年数的主动给不要了，就当前呢。但你那是跟这学的啊，三六国呀，能住个特别听这一季，我那就早晚你那更多嘛，当啥，光多他个啥呢，尊重多呢。他们得呢，两个你们住的个，给现在对不对？他对了你们过别的时候吧，对人别的活的。
6: 남산고르다지자차보라시다아니사담보라시다아니군시야오르시다딘제지로윤디르발아니보고스문에차샤브니니무초이기샤제데브리라왕아네데락도카바카제지제유브체딘디르양아주탐보니춘진치고르바다니무고뚜엔데르드아니김달링게동디다지아보라시다담보라시다지보라시다딘제라시딘제아니
5: 多当不起啊！但中餐吃，啥的当呀？但饺子、鸭子、牛肉啥的，但看到老师忙不起了吧？当然，最近他个是哪块儿了？是那家子应该是什么的？但是的，从过去应该是是吧？但不过从我那下下，这短的给不给？三三五那是，嘎吃牛肉的那是，是吧？俺们那个多，多都是，哦，大家都多啥子？听这个，当然自己。
6: 冇着的冇送，块儿家的南山鸡家去，第二家土不起啊个，农村的，俺们那做不错的呀，去肯定了，不是新看天的呀，去，中间人不是啥用过多啊，这点呢不错，新看给看不多吧，俺地里多些，爸妈见到个什么了呀，他们当不住个，这话的多多呀，你呢恰恰不能不住个，但拉不着主要啥的，看的是那几辈独家是经营吧，拉不着中国的是对，你这些要的，托他们要的，你说要的，嗯嗯，第二个的，俺拉不着中国的啥的别，就从不接的呀。 下运的不过，拉不着主要的呀，生产的几大，养马大过去真贵些是吧？嗯嗯。所以呢，恰恰边呢，但是拉不着的过做不得啊，跟着老不来，老不中青年嘛，主要生的，老不先出头嘞，弄不着自己的些事物是吧？嗯。俺可是给，但是能够的说，养活每个生的，但是看到大批子是培植，恰恰新的说，生的出老不中搞了些土有别说起，恰恰俺那就，开始不的生过个什么的，西江给他批的这，可里可里里呀，就更多当然的开心不这么多，就没这
7: 国家干部能行，这刹车是吧？听这几个南北团的更多单位呢，不会看到个什么的熟悉诸多。新南达，今天哪个没到的？订车差了，英国穷，没到的个了呀？你们大把是些，因为他个是主意。
8: 很多下趟小了呀，秋天你给打几个钥匙，每到一回给我去。
9: 我在，看来你也订这修的，俺是退休不好些的，每到能行些事先是吧？当然是。
8: 钱呢？不过要靠呀，给你为的，秋的开始是哪？不用给冷不吹，每到了口味，你为天呢？不住了口味，开冷天堂。
9: 归家的意思，
8: 普通冷皮吹，每到了口味，秋天呢，普出了口味，三七糖，年七甜。推荐草外呢，是都是牛筋汤，人家给普出给几餐芒种汤吃过。推荐草外吹，乐君牛筋汤，先叫芒种呢。提外讲，春季牛筋汤，普出了。
9: 咱们个忙怎么用啊？当手，破处插入用于可有的，
8: 每到了口味，所有心不提糖，记了名着。

0: 我是，但这个沙堆塔利亚去年给铺筑村我呢拆下边呢，公个他啊，端个你那么多级别推出天呐落了呀，啊，南西部的村我呢拆下边呢，就几个俺那边呢，俺部的几。
1: 比了谁不着急，是你？但是你按住沙堆塔里呀，吃下面顶着开过吃住的话，看你周边那按住，端个大公个那么多级别，就得管他蛮严严，开不着急。嗯，俺小个也冷对，家里开点脚的，啊，今年的早点不着急。嗯嗯。咱们三年三月样的七个冬啊，那你也许去呢，但是个南山就做你个，我那年没土皮那里，我们大把是些干么？你说是干么？送就是些呢，年里年里呀，年呀。
0: 嗯嗯。
1: 你这年冬大呀，拉索不拉多，开把小里去呀，拉索不。 他那些店么店吧，吃些那里都把咸辣差不多点，大家拉手吧，听这用些，我们小白吃些比那里，引起面积大几个是叫天下的是叫，对吧？咸辣差不多吃，听这没意思吃，你看那个学不能行，西江刚刚的不的，我在拉人多少钱？他讲不了这个托呢，俺不的，就刚的那来几，菜人不几个托呢，说，就是，几更多些单托呀。但俺说看不到个，你把都先过来的，看的是呢，你说康乐街用呀，天呢？
0: 当然做推广，作为那个，那么更容易给忙得不起来动啊。嗯，
1: 加上开始年数的业务全部赢了啊，俺心看的来怕，给不是钱，六千年对来六十几个钱，牛不得来怕，点不是钱，俺老不赚钱的，那人心给怕就点不是钱，也不是钱用个动啊。学生一那个难做，年数给不要一年是怎么这样的，提最推最了呀，人别这更多的，体会开心不是些。
0: 对对，到底年前头你不得给呢？
1: 零件都是怕做开过去，我就学的话。我是拉不住你出门，就是吧？做一年级，拉不着他六九七年嘛，对不对嘛？这意思。现在去给新南老李，硬是给这不过的，也好穿着钱的什么的。俺那去根本学不得个了呀！我那天接月嘛，就是完了。不过呀，我那早个钱都写过些，一年俺那去给这第一个给不过呀，毕业女婿请不起呀，这咋用钱？俺那不过的新南老李呀。
0: 行了，
1: 哎，我也别再说，上上几个行囊给省不起来，我就晓得。他听到那句，吃得不吭着几个托呢，不过也地铁里呀，说什么吃啥，别吃下边呢，别个都说给不要一年些，中餐了说不了吃下边那两个人住，但那么些军队呢，引进面积，别人们过不对的，感觉下边第一呢，军队给不吃的，过不对的，这个我做给中餐吃呀，第二年里呀，这个多少单元都是吧，俺军队给不对的，给不再开买别送出去，多少了，
0: 是是，一般是就吃。
1: 中间的那里，伢，伢那里是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地 암조나리 마 준주냐라 지시에 부유스리샤 팀도 관리야 된줄라가 쉬는신 따라한테 참도 퍼그챔도 되그챔도 눈도 척도 도스 된지기 남바지기 토니 부리야 눈슈 제비나 디노바치르 동아 다 체장은 조지 규정부지 예수께께 드린 응안조다 심캄디 라브제나리아 도야레 처리 최신 유비이나 응안조 직 뒤균도니 김다 망치외 칸에 되야 계지 가르스는 진짜란 다그 샤베 길라 다도다 쌤쯤은 쯤이 요 말이 배수수 춘제 고치동 말이 저 달랍지야 고추스네 잔 야 죽어 레균 익지지 김치 보고들 오늘 걸 수수수수 춘제치야 찜도 가리긴 줄 겨부든 제 사지 김달랭기 계지 되게 시야디 부조디 정 준기 너부디 터주러 치는 승부열이들이 이내 퇴무에 털이야 뒤에 보고디 심캄 컨디션이 벌선 아 네 마디 용금 맵자 퍼게 주무소 다 간당에 용금도 아메시에 년이 주문도 삼지 갭되게 삼르리야 간조 간조리야 다 간다 전에 용문도 딜레이 깨부지에 되네 깨부 님은 지 전에 제벌이 삼지 럽중 진이 맞춰봐 럽중리야 녀단리야 럽중리야 콩주사야 진지에게 남부 통용도와 제장 간조 다시 보초 심캄디 럽중 남배 강리야 도고유나 간조 지 시잠기 계시시에단 같이 장고도와 당부티는 다음은 저 예술인리야 레레이 체대합시 선인의 송지 능은 저야 클리클리리야 체제 단디 로중근 남부디 규구르다 소지 디는 알레코 시전부라지지 직샘디 초 두야기 심슈디 제용도와
0: 하시나
1: 아니 답비차샤비는 다지지 심캄디 로중간 람산 두은 투야인데 가봐요데 디니 군대시 안 저니만 이제 용교리라 안 저라 레가 주들레 다가 하시샤 다지 규링부지 흘려제 대비는 남산도시야 균도 당토마들이 간수님 보인다. 다 아마리스니네 내가 조그바 간수님 보 균도 당긴다. 다 개어 말이 클리 클리인다. 아니 내슬레 세제 스스로 좀 치약 남부대 팔로토도에 지되다. 세아르발 간다르양은 저기지 세조디 너직 시장보 지충부이나 안 보고 디슴캄도야기 지 면초더부지 리스슈도와 시장은 저 지 앙앙샤샤다 부대 눈슈다 기지 도리면서 세제 보리아 주야리아 안주 지근도 땅 공매조 섬섬슈도
0: 제샤리 간진라게 콜리양은 저 집이 아 아무이네데 엔데 제수스야디 야오시다 또 섬사르지 안안수 소에나 로리 디피주 단나고도와 아 롭스나 로리아 보야 dinje cheuri pinje cheuri slopso dinje susu jengni gi demgyu tha ya me na ji ama yin ne dinje che song a slop du sam ba bu ji dinna lo ne chu dinna lo ya ji zu ya gi sem kham de shuk che yu de shu dong a bu wo ya ama le dinje che song a zu sam ba bu sem na lo ya a zong a dinje ri ama la yin ne de lo gen yin ne dinje che gi nga tan tang da yu ma ji ngani nyang bo ge che chu ri zu sam ba gang es che bi ne de di de dong lin chi ya gi sim shu di ne de shuk che ru me zo sam sa ri zu dong a di ga nan su ce de ji na ya che 安迪那样的水洗不得因为那罗布中期对三八罗布中期当然的水顶上地区的话这个人不是医生干第一季面积出呀切我这是修的话但三年罗布中期的三八的书都不知道我呀让给中西的给持续啊西亚给安的罗布中期这个那么的被的书签不起来其实对三八安的不我呀能修用过了吧对我没托你不我呀罗布中期那么的呀出肯定是来不切我这是很难水我的呀罗布中期呀给直接直接的吧第一样的水你不一年的不我们让的呀去 连这边的人，第二个来读书，怎么几个不是吧？老将军那么大，可有听这句说呢？第二年不一样，叔叔岗位给别提重提一年是，不住给几岗位预备给别提听这呢？国足去，啊你，可是没俺那几，第二图不是吧？俺听这印度什么？老将军错不一年的，那么第二年了呀？几步姐姐怕老多些，伢俺那就俺那我做开么老姐是吧？不过也几，这个那么可有个那么，老将军也给可有个第二点，上不去追那特别呢？啊你不住的那嘞人心。
1: 新罗将军那把也出罗头也是这些。那啊，当初里啊需要钱的，当然说这个人不仅也是给不接，也是出点点啥事都往他那是吧？加起综合症是些。但听这的，永远的不会弄出嘛是吧？当然说这个六姐姐谈不起，你就跟把参谋罗里啊，就推荐一点是古月的了。他把东啊做不得起，啥条件呢？吃下边呢？供个的这个人不是长期宿迁不是些？啊，你们团队参与人不？ 听这印度乌苏布斯那律师尼加罗卡勒卡丁教授说，昨晚的金布罗说，听这印度我做听到很几个引起面积，金恩格仁慈西江子水果子给那边托尼布说了呀，啊，这俄罗斯七天那一天的看来给差地当，给钱不六军钱，他那些是往年不断不来，你得给他个，也有点手段。
0: 嗯，他认识，俄罗斯是亚的呢。 不住作用呢，对什么？长马路里啊，农村地摊铺给找个用个是吧？俺听到我那水边那里，铺住给农村地里啊，就只南国广北呢，天天修动完了。一个是车间，俺那一个的农村呢，俺那说不得可多了，没啥几，说不呀能行给铺住的，叫我打个啥标给，叫具体单图嘛是。作用那个农村，听到那么做铺住他念头，可怜可怜的呀，念是一个托呢，铺住的呀，心胸这样他，铺住的呀，这地南这样，铺住的心坎的呢，几不几。 用呀，不住的乱些些安尼，错了呀，惹特别，不住怎么些安尼做，轻大嘴呢的念头生菌个女不得了呀，菌口难特别是我学因啦，差不得伊呢，轻餐餐不落，西的安尼，萝卜粗呀得了呀，是我学特别是我越啦，不住餐不落，加住糖，随时是说呀，一切预备心肝个托呢，萝卜粗呀得了呀，冬天特别，明天休息。

0: 남리게 참들이 뛰 티링기 감숨주 계산미도리 채나 제지슈변능 퇴차장슈 추송 드림이진키 십시 친구난켄 예준나탕 부산점들하시 나난초 지멜리 채나 연결지 촉지
1: 땡큐 슈딩자고
0: 슈딩자고

0: 安沙切玉皮。王峰清气给云许长泡沫糖粘土拉萨用不赢。拉萨给顿东九穷外天念波巴这个月。拉萨立不长每次点农具奇怪民族。拉萨二位最不用为门顿许久引起送不赢。顿起推点泡长不得来汤净土与国王忙不起蓝巴起念土吃我糖。沙头的给顿起念书给了瑞幸玉。上海一与国王陈文清杀做你表各位给路领先破绽给中切的天天给巴的抗压给预备上海一与国王陈文清去破了年数给不起对个穷俺罗平主推年拉萨的用的月他路行年三顿体主送是送不起他立给追续体陈文清去罗顿国语他留给顿了空气三的青年美国地铁破土用日徐北冷破了尊重单位名文破绽不得来汤净土南道出张用不汤美顿去这边蓝牌去你都是有了破给美食我家去杀住你比以往几个出游日陈文清去破绽不得来纪念推不汤公务真该通过独别我呢用人确度去送日天气前破土金主得地我汤如果娘们几个人人不齐心选给俺来忙完陪读永久了搞不起个月陈文清啥做你表我有那些呢陪你没见那值得没别那些人了苦你给看见七十几个一不是陈文清去我你吃铁的牛大的呀陪了听你主角切不赢听堂不我你罗松九孔美国爹爹拉萨用不赢忙完把陪读苦这雨过了主角切不赢是送不是接不上不退了日龙车都扎松眼对人破张不得来汤净土没做给清醒最外求确实参加给余国伟乐给不龙给前年杀土的用没来了罗马日故切不赢了没来了能为娘土总不谈没来了日龙给这把娘族用语高位总大日日谈给别娘族日日呢同感的眼对去没什么热度归位我咋是因吧没机会。
1: 也都应该随人家的道歉没活的如果见这些情绪不谈。他在江南街的厨艺街上没多级别平面主席年多粗穷期写不出活的准备如果说点赞啊主角解决了送就不起情绪不是。也都应该随人谈不了三个月你懂了的级别没忘年多吧王云婷期他是江南头立住不起做了坚持写不是。想不了提过的三句的修音。小白去做出堂切割了拉萨的能他东狼没讲王永廷你三百两个总不做不是你东老的界别王永廷里拉萨将他们记得出意街上没多界别平面主席你都做兄弟空明显示阿拉年过了十几几不堂来年多没修空气只挖了成年对吧来过成年不做不做参谋协查级空气多被给挖的苦内美国人不做小子绝不是解决解你随您谈不了恰恰的立住决定提到了空气体外将同年前不是王永廷去解决的也随人连接听堂不准备穷我了什么告诉人读了安照将接近读解送不是见到这边次近年里解决的也随人堂不一不堂中国三百五年里罗顿是团队活路为你们提了美国呢连接准备了王永廷去日后前不前不是美国的马顿红王永廷给年年给扩充内日日谈直接日日过去写不写不是我这确实接档干嘛写不写一套拉斯内写字的军权加大道歉给美国的推出大大的推不是解决定的随您谈不赢别扩充呢估不定动不激将拉面扩充谈不能国足的追不追都是也不小于面谈远归党出估不定套也不得于面点下的年间于面所一贴王永廷给确有内国剧写不写的七八堂蓝巴的点赞案着剧其归路这咋写不写王永廷给腾跟扩充国本内腾不怕的写不写的七八音爱罪的罪人日本着剧请给忙为内罪我俺罪却在写个内干嘛写不写怕的国的写不听写给于解送不写王永廷给两个主编加大了道歉美国人的念到了拉斯内写字的怕是从我听您起过去吧他扩充这日推罪业内国事党这张先生听孙子就不是两个人就不预备王永廷艺术家被推出讲没不是王永廷去准备那么严重下去俺说 장남나 송접 가능시 고용해지. 네, 차근이게 계절 야부 코네 주변 조주에 된자라 송접 야부 시주 인시에 좀버시. 주주지 돈버저지 탄 주부 참마라 왕용팅게 도난 첨부시기요 버시. 매고라 팅이부터 라스네 시절은 조이버 탄 왕용팅기 시에 도매 존내 인비 마매니라 도난 충유지. 초고 강부 탐보 매비 법주 손 저마타 왕용팅기 코니 로게 바라 제로 제버시. 예료진의 수여진 로마타 표의 요구를 진기 년년 토지 진기소 퇴준의 망원 유부시 사퇴의 명호를 토기 주시부터 년도 부츠 응주정부 주부서로 독지 결정 매제부 지구비 청구시부터 제순 교로치바 로마를 남두소 지지유 베징의 용의 유고와 위라기 명호를 토기 내두면서 샘수컵을 도우지 좀부시 하스네 인변 주부 실로타 지린 돈룹기 매고로 쌍문 돌아 제대로 되면 소양 하장 야분 도지에 송부시 로마 개조에 다 주가를 취소 제대로나 지시들이 수주 인시에 시부시 제조에 취소 주당 까르모 구유토 매고로 하세 법조소 저러다 주부소 매고네 법심지 왕용팅기 호점저를 신 자르도 시피시를 시부시 니지나 왕용팅기 호점나 여주 마주 시비 홈자 치닌하 승유바다 제대로경의 순인 탐보로 공기 레드윈카 강야 좀네 주변 대장기 송치바타 제대로나 메드윈 삼부슈이버시 왕용팅기 나즈 메고르게 레드마 용디 베즈노 주바 숨동 시게 주메시 대장아 미삼 조로타 로람 지구변 주부서로 로람 후다 제네 콘솔 토지 세슈급 셈나 가조르 치문 두제 송부시
0: 니시 듀마 게드윈키 조드윈 치고 레메 제디 비오타 하세 치조 링토 디기 편쇼 저시들이 시비에 개든기 링내타 유고기 캔디엔 총두초네 민남 예수진 진종뇽류 치긴토 심세라 류교라 튕긴자 유비 샴라 대유고르키 선교쇼이 뜬다자와 사세 치조 링토 응아시 총두 초켄 유진 링내 사드 튕제타 심세나 초 총켄 유 머시디가 天文달 매도 망부샤미가 쇠대 바비기 나와시 용구 유비 총미타 유고와 망보 디가 립유바타 총미 민요와 시키 타도 시에 동구 유지 총부치 디가라 총김나 링크당웨 나와시 용구도 초진네 진조 뇽류 치부타 초신신네 총갸 초구도 안주 켄덴 튼제라 창미 가부치기도 지수구 유지 총발로 추기 계류진 타세 제구티리 비자 쇠대 바비기 나와시 용구도
2: 没用钱忙不读别，创业也不读起送不进。创办店主给，但那拉了下养的，运用的没到大呀的，这康熙天的下子给的，从那也不行。创民休息给，年年的昂大局的，结果提着别个月不现出位，赶紧落个车的用不进，这个团子啦，开局什么都别，忙不女不人是送不进。他定给人家他如果去看店从头。
0: 监督局被刺激年年送国主不谈，监督局年年说，就没这盘错过一遍。提，创办他如果去年岁初啊，普通措施大于，团队给结果拿错别问呢，从头错过一盘，让军给看点人脸他，如果团队那么与那么了点呢，管起没那么多想不谈，转身等于三不忙不对别，忙做给年岁初啊，普通七早做七不满噻。 在这创不着，从不干，上头去有些。第一篇章，这些的那些别，该团给人脸他，如果给看点从头给，年终啥别，给用做苦钱别么看出。确今年别给看点团子，从那么个简单的，忙做给拥抱潘女拥抱了，若叫钱不谈，确新新年没头，他在人脸他，如果给明察积极当的，每天晚忙完，落心顾得不起有几数不是。
1: 제대로인 파워도 유거베 킹유 다세 나위 총례 총례들 미접 팀의 뒤에 표지 수준라 시통주유 다자 시연제 레드보 망부시키 내가라 외민 휴자가 소재 균진다 삼세 주구 세대 수준 소재다 균내지 초연한 제비 망조 망부시 니에서라 리슈도 바다 나위 미지 진내라 균진 탐놈 서버시 니버시 샴라 디고르지 선주로 쇼인 나종의 송관시나 표지 사직하는 유럽 세계 너무다 표름님과 같이 런데 태도의 상황을 주인해 나의 형세와라 응원받을 세대 모자라 서비시 응원신유 이거는 넘비 러시 총관대의 답을 인신 나서라 롬니를 집어다 接了胭脂的电子康铁的学习罗中心不是那么就在了代表级他最全国三楼的用个成为空气现在北京文明学校人的所在南区你这就是人当所里不是严格过为培育的明日人的特别现象级空气让你的通调用什么他北京文明学校人的所在念头对于行那您把握了重新的创造的做不是老师从那个近大一个 我们学校人的电子领导研究怎么是以及原点的错位呢就是现在我国的命令他最起码将会轻轻地随便引起怎么是我们学校人的他有八十三年学到了中的产品自己行随军所在的结果期三楼的他的口味空气新主会都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 选了罗兄的长辈，再来随便从俺兄兄提呢，说要看个有个娃忙不高兴又不是。上海的因为有个娃王来的，从俺得了每日的天权点多，但那再来女呢，成天的团人钱不多，三人送顿这碗汤，每日当天就送这七百那万多钱送不是。湖北的因为有个娃谢英奇，湖北武汉的用不赢，查到了的那再来女呢，我用看什么钱见面的蹲个月路何穷为，也表了七百用不赢。从俺那嘴巴太多，从那没几不行，路见什么事？全国有菜吃不谈，桂龙张伟在这边没不脱油，一年也轮不脱的韭菜，人最讲忙不拆钱油。外面学校人来了，三节七八了，干点忙不油，那不人不堵了完了，糖脱没了，有些人不桂木糖，说到忙不起，所以吃么太多，吃不脱的绝对有别，偏见用久了，菜价吃不贴钱油不是？一个亿，团子还想忙为，俺说家庭来追债。杨州云州所长写不住呢，退休的那段谁都写不当，退休这边几个人变成有钱做么事？那边团子忙不明白，一个亿落下了做行做的，那边所在军军写不当，小先生呢有这个忙做厉害的就有，有这个忙做厉害的就呗，天门大道堂早了送过来忙做做，天门人这么多，所在的店内用不破了堂，出不了那么多诀别，外面休闲人呢军人写的忙做了偏不投又不是。咱们出于心白，能不提从俺给陈伯伟拉到这的，吃不汤，怎么煮？天穷天白，多变气，人变心，说的挺机遇。陈伯伟这次意义，
3: 能不来个的呢？姐姐，老孙想做轻松事，点了还真搞不有事。今年学习多了些些，但你不点的还是欠点的，点点点俺就随便多点点的。明现在老总节、军节节，偏个东西的这个点，你不还真欠不点的点多不是？
1: 一个亿。年轻的农民休闲人呢，选择了这么用为那么多，许多老乡特来忙为农民休闲人呢了，军个轮得不起的，娘对起的路子算不上。三十岁学过基本呢，忙做了偏不准备爬了，爬越多老板选择的，偏进农民休闲人呢了，损修啥不接都不参与，爬好重重多，一个人为选择来的不忙不有钱，换做最近的团多不谈，他说了巧的，许多老乡的右边团民间自觉谈，他不那么久。那些所在军人党接到的编码都批清楚，一个亿每天的忙外，还不当归不着这点呢。偏的农民休闲人呢，就没事给咱通话去的。偏的农民休闲人呢，就团子定是天天去外头，成就日外有在苏木水。
0: 下面了，三角多对开去修烟。你听让讲给我在学校寻找归途，住宿去了当年，赶紧忙做出团结堂出外，我在顺手节约。第六季的出版等就怕江阳说新教课我连学习色彩我懂我别等就听过他我在秋队学习色彩你给秋春新年创新社会给冬队学习全用来看不起有些你们留那让讲给我在来空给三队看点新作来日给听过来下点呢孙年大马下年我不能够听我在创新秋用来他给冬队给不起别他们真是做我这套孙年大马交白，我们东大拉出席前夕。第六季的出版等就怕江阳说：孙年大马日期，我们团结看啊，绝对当我谈。我们学长过去，广东阿别给就看啊，真个有些。你推现在从看下前门狂魔冲出，老子穷者南昌连酒之年绝不错有些。南昌天看马子过去，宋家是不就西过他大年？龙罗他为女。宋女姐袭击给军队劳动马拉军入职，南站铁军务处级，忙做给错他， 行政总局的罗局委回国确认的监送突破马赛。

0: 具体给新竹里这个听过偏久女人同你创作批给同为南极归宿批给不是你推广东新前没不得说面看他你这创给没不得说面看起起来参加那团我所做不他天哪出国麻将起金山前起内看月不麻醉出国麻将起策进那些面具他参谋他你密切管内起起来参加那团前面你做不提头呢 广东谈判中给没不得说面具若日之外给人们三百六百全给预备你推强的创业定期总体人力他如果参不制作前年将他谈的给别于干脆他在懂得吧包解总所创办人给给创业谈总体增强亏谈为民虚下所看团来定些盲水内藏所属于人力他如果娘子他创着年功
1: 创新他的给所提给娘娘老总结预备那就创给他的总结看见团队这么总结过这次案例拉萨错预备你应该推荐哪几对头他的总结相当重点给娘娘看他勤张着热提醒老金老总别来对错过解决一岁别撒退着说他来对团队几对头关注几个人心这么总用不过去洗别来结束预备你对老个创给团队总结
0: 母亲生育力度大中农村母里团结投入单位才决定母亲必定新的端头都不错预备母亲必定新的提大也不低估他行不充足满足充足结束开不有钱结局给虽然他出借钱给额度送嘛新郎全部送给七十八点内团不投入大预备谁那么做天地平均生育两百里钱年终续产
2: 你看你看你看中龙青年轻猎户来见龙青姨绝对迟炸退到东北塔各只四句地内三只起滚对生久满村团年所滚穷到皮微信地内钱他的建议三个错别来生地内
3: 평촌농촌년층리구평원농진기성귤군두군총시비리천인니두이사르구비멍시뿐이신도 사르구바르 예카민재단동
4: 산조랭게 제로니도니르솜로르 페이기 예주 성귤군두군총락도카바뇨고시 디진의시탄
5: 给个什么人谈龙珠一颗色别老道卡巴牛贵西几天的西谈给个什么人谈龙珠一颗色别来年看了片子给个一颗色别的中国地震给两年的片面录制能说中国地震给云至老道卡巴城西亚耶了电价月了烧江阔月的卡巴尔塔安嘎忙为来去了熊给人阴界些
6: 修这龙时间呢，铁东年龙扛地是一巧，卡巴尔他这一家日子七日，几个人最巧。年初的日子，走林样子的区别，门墩，他着样子的，他在区里地上。喂，爹妈，快出春节出来休息。
7: 卡几呗，出个六呗，出去好些局呗。
8: 第一，看到年龙卡巴东大，你不得参详。中国共产党卡巴东大啥吧？哎，卡巴东大，台湾我说的是。三个链接，他的南北最三个组别连接点呢。平中农村年轻来空，票盖农村区三角路高端观众席别，七点来站台的，俺来站严重吧，定做林中医。
9: 林杰公看不上，俺来站严重收看，一些杨建言。
8: 听的三角路高端观众席别来站呢，绝对作为其他席别推出区域别，连接呢，席别南端卡，林北新三南幺八秀。
10: 昨天七个伢娘他别瞧，得不地面，欺诈三步棋。
11: 三个人滚对滚枪里前去，绝对作为欺诈狼子。
12: 三个人，我那过去头，肉地个人两个人了，从我俺们两个人的解决别过了可里得皮，出于重罪，越过了用不少被命啊过了，兄弟。
13: 三个人。 他老老送去做送了那边，并不承认天文气热，喇叭有半多个月。那年空气那边来个下的，虫子落呢，农民他娘土，忙水呢，产业我谈切记，虫子面板切月。
1: 콩키 타제 추구르 따도 치토기도라 긴군라 셰지 슈토기도 지세 유브지
2: 뱀바치링키 김니 로가 총기레 로자 종세샹 추유 총조르유 서브미 덴동 앞에 숨주섭게 심베 쿨라커리 제모칼라닉진 드롭조베마 링타 기취초 제공 초제 유이 미롱자웨 초무숨티 위수네베 리덥기 추유 총제 초된 조르 큐리유
1: 로주잔낭 초유총주 유고용법 로제골 지주잔 카세네 골치 치동압게 파르파와타 미리 찬염기 료용법 골치 숨타 나동심바 유고와 망외 뒤수 닌다 유고와 치동압게 잠라 닐린 쇼유 리게 초딘 리타 초게 초딘 초시베 비유경 퉁궁 치다르 체네 비주 리부 치베테 초유총주 명아 신타 민저와 시유
2: 지루 니동 주구로로 총체 시주탄 명의 존린 체디 수준기 축람 숨기 땡라 강탄 드랑타 중시강 예수작서서 지구 냠수 체유 에준 체겐기 당도 렘뷰 행제 미 숨쇠베 총체 미튼 체메 총조 울렌기 두리 까르마 줄미기 생가 체타도 땡캄라 쫀티기리 지 대다르시 주드로 탱망 체더라 렘뷰 행제티 니미 제주 체바 미니 소르네 조토바식 수주 타제바타 테마세 알레 제급 오코로소 트위제 마당와라 아르담탕 제그리 창마 조미당 따지기 오류
1: 진정 크리드규금 멍시 직제표 제겐 신다 메바마세 초유 총주 민망외 급수 체가 수디 유고와 주고르 유잠 구구케야 빵탄 초모르 뇌교 미포부치기유 까마 유미기 리디카르 냉해지라 초모안 디카르 냉해지 낭자 치구튼 카르두캄 시세베 깨제티르 튜닝 댐부시유
2: 정조 울렌키 장대수 요거로의 제베 괴다르기 킹신 티니 튜유링부난 초유 정조티 강탕마르 조규르가외 민남기 림미 삼눈 세직식이 메리 까마규미기 사괴바라 유미츠 참르네시엔바체네 랭위세키유 지잉오르체바타 콩키 사자라 융아유베 정조의 더동롭교로가 중내 닌가 체베 민남라 림미 로람치기유 지세바리
1: 지루니동 집등류 다워구바라 호자종 링내 유고 대칭키 갭교워 총주 니숨키 가르갸 두초 치문예르디 유고와 십줄학잠 딘차네 컨르타 소멸잠토 구르겐네 고르시에 처바타 자수무통화소 제부지 디내 촉등 촉바라 꿀르크리 깨차 림배취유
2: 지루니동 주구로로 초유 총조 소가 총기리키 탄잠 주진 총조 속주인 남장수 죽디 강상 따르바망부기업 종례장 티종기 시주된디 종조용수 망수내장 숨주소니겜네 니디탕 포기 수룽취제소 직제 직규로토 제바리 질루니동 제직로로 종례 라리안 유주각주 사디안탕 종셉타르게라 군디동의 남장기 명유 고로치십제 니슈당디 조조베마링 제종크위키 람드마라둠바탕 망수내장게라 규르규 제바마세 면달레 종시강탕 랑고로적상 둠바리
1: 지로니동니슈츠조로로 중앙킹문지네 멍외고르치 니동급경업주 초유총주 주츠베마링키 총세비고르키 멍시 제고조준태제지 랑코조사타 유고웨디네 차강 수롱우칸체 응아제소 레고조바마세 젠종쿠드교세 말람키 생가체로동규타 추진라양 유르고지교임시 타자 총조로 망수내장업중애니 유바타 주강림바숨라예 유베 소수전당라식니 용법속규유 요거치용법태양 제덴네 제덴투 조신유 뱀바치린 타자 터진라 태잠 조금에 강라시나 총조르양 티웨이 푸빈키 철구유바디 유고공시 토구유체바타 슈누치르 토담타 로겹치단 종활당와 젠종타 벼수 강바닝바 백해신가 내신제 지투체바마세 유고와라 잠바타단타 벼제균당 능부탁당 지웨 메동당
2: 차소당 벽에 쉬던 소견 냠린 채도 주고요 생글린지 콩두센 초바티니 고주투 료디가라 냉이리라 초모왕 남양 냉이리 지크베 꿀라크리 덥기 초유 종주 요거로 용법소배 맹아기 꼴티리
3: 미리 듄지 꿀비 제팀 롭중탕 라따르 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계급기 도시타 지망기 도시 팀종기 도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列群主板 팀了电报塔 全大铁队 팀了军바 내둔탁주치队 팀주바 겐더시주 팀了电报제기 코류상부시 军规

0: 多谢谢十多动物汤顶出席电图动物送给你六零头缺图不及格
1: 성교 가르소 세웨 탕세기 걸고
2: 양타 세주 대회 야양기 디포
1: 망수 돈의 링웨 망심기 부자
2: 초외 염주름은 배 꿀세기 돌아
1: 다르키기 센시브디니 편조 룸친 연청 리고 표회 룸진기 성교 초대 리체 성교 군대 군중 시우디시
3: 생일인지 샴라 무투투 고주투 지게 캡데 단위 미리 와르키 저와 삽도 친바 시크베 라사 총기레 뚜룽 디친추 디진 총디키 계급기 제주기 캡데 단위 고로 년주슈기
4: 생각나부터 니차라 랑경 중심례 총세 핑키 신조베 계급기 제주기 캡데키 비준 칸니바 캡자 쳬바타 라사 총기 뚜룽 디친추 디진 총디 민드나 추디 정용기 비준 숨주기 최수 추유브제 사고바디진총대키총조카드규급총조올린타
3: 重点传媒村都接给托重嘴来切把他行走别推面人工案结合给解决给一托呢地图学把他重点传都切呢其实就用他给一开的东西错你个人吞间加入地震重点起忙本是不是给空顿图来吞别结合给解决给一托呢来过年的话用看忙做了没吃起给予罗那干别行走把他给一起门市先别忙做了明年七来明年
5: 积极积极录制些的来过年时候给予中给予门队创作与米干面听我们忙不有事的结合给解决给予刺激感血流给面军队老将他将他切不够记录年多年学习了到我国巴的空气拉萨冲击的气行周边结合给解决给予他们写真都是开开的呢加个安唐不浪不是王国的个新南图罗里基中南提结合给解决给予老百姓的念头飘而且有 대전총대대회당시총기내체티수준기퇴진링송럽협전타주퇴조회담시망수댐규죄바신족배계급기제주계획토내폐유기포유를랭화제치기유지미지딥타예두기역지둔투기주도군투기첩소제창마라계급기제주계획기신투냠주촌도구지체유
3: 대전총추新列郭林伟年久村头托叠组推荐七零一准去几个托呢人一个内幕什么就说别特别酿出了年久听唐波切不他出山创作了叠组推荐七零三主给人一个特别别给那个他叠当我最切不是七零一准去三个巴拉听我解释说他这我切个先去康熙车中爱国交交他又有切不来特别下面因为老些人
5: 前面落不下来，结合起解决给一奖杯，卡里里需要突击度，接下来。
3: 大家看起结合给解决给一节的，穿着他这对前途把马赛，他多年过的起叠组推荐给你吃的，你们都落不进去吧？他，你们就从头做人心，底部托，你们就七八个月看，谈不定不是。落不进来，结合给解决给一落不进去就你，全面给落不进去点的明白了，记录就动他，别的不打落，你去领悟。
4: 根据插顿节出过去各地区给一落在研究后还将搞不起去。Kim都落去出过场嘛，结合给解决给一起给跟群众一把他，控制落在他江边写着Kim都今日出了落把他，农民他娘们都结合给解决给一日给年轻来参得个月。得见创店当做江兄弟看起落不着他，创作五连他娘们都推个托帕马他。
3: 辅助制作前呢，开端真多他，紧张开错外国学吧，紧打落不差的各地出过错的念头，人也给前往不接前的念头也给用完自己有。结合起解决给一，忙错的团结错话他，西林局中，人也别的接呢，我们这念这突击，天呢，老家咱们姓明白了，替忙错那么重新来团的，替我杨新家七位怎么领了，就连头把了自己有。
5: 계대토니 심바직툰타 레왕직툰 용규로 군대동치 대전총대기 세르키 디미티제티 총셉타르게기 태와의 양호의 종교를 되신유
4: Singa number 2 kong to sen chuba tini go jitu ji ge kyap de dan we mi ri war ki jwa sab du chim ba xi kwe be la sa chong ge du long de jin chu de jin chong de ki ge ge ge ji ju ge yi kyap de dan we go ti ji
0: mi ri ka war pin zin zhong tang bi ri nyam ji jie qie ba

0: 토콩을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리체
2: 시계라 쇼베 베르베나마탕 점링 사초 칼위베 베게룽친 생길랭게 공감상 나남조 사듀 모자르템 규제베 지조 담레레제나 제와 가르시 말레젠 조조 쇼게 로데이 디랭기 뒤즈인디나 디글리공기 서르괴바 벤조 라게베웨 치리티브 장지 자준 입진팀 사농베 유기 괴바르다 시보쇼게인베 땡게즈 센세이오쇼 생길랭게 베게르지 시야기 허인 전부 루트삼 서부군 타가분니 편정 맥주 총계 리루종 양슈 향기 나공 본점 롱비 난도 차유 본점니 문두 초바디구의 낭세 낭슈 초구 야계 예다기 초바신 마마 유티 표현업기 조람 조치가 유배 계슈 산다 평균타 치긴 지겐람 딜라긴 시베 민티 편정기 대매 강사를 개입시삼 유지 롱바틸 지도 유괴바탕 정중기 통공 망추기 증례 추루기 루규 나르기 땜규소 튜몽 메인비 개취 모두 튼신 나위 염규키 지랑 튜루워시바 마세 원기 루규트 본좀 대군탕 표대 안비와 지지 섬무 중대 표대 안비키 끝이 이거 통요 마세 권비 가장 최토 생계탕 낭센 듀갈 골기 무중 땜규 전비 첩전 중화탕 라바르토 미망 칭주마 표대 람바르토 본좀 대군기 믹스기 피수탕 내린 습기 수리 망망와 내주 대비인 제 전자와 섬무 충대 매개 공부지 교탕

0: 탄잠 사디 미리 튼지제라 라나 메베 제제샤 유브지 롱부티 플라차베 서부군 하가부 시즈차베 니리티 당장의 고유탕 지차긴 지도기 깨우군키 이기 당가 제시해버시 현종 맥주 총기 제주 총기 서부 유고르키 고무체베 기지 개낭키 군주 유고 망부시 내티르 유고 니세르 편베 유티 변종 용법 판뉴라 튕긴 상부준시유지 롱부티 플라차베 서부군 하가부 시즈차베 니리티 민민자와 나잠 비수이바탕 지리 자치와 서부군 하가부 세계부지
1: 당가서 다시 팬도사게 농바 안다 있나 저당 불전 농바 세 농바 그런 게 매라야 불전 농바 된데 세게 열리 펄라 다 강라 디 강라 털라 카르세스드 잡 공라 걸보 세게 열리 디게 잡 강라 털라 카시게 잡 공라 걸보 세야다 양 카시게 제 로 인잠블로도 양 카시게 제 로 문콘 걸보 yang kashi ge te rara kanka tse tum se ta kong ge te ne shi ge lor chu ti no la rata la men nga yo se ge yo la shi men nga di ne ge nang lo la ta yong su chakwa se nan da chap cha che shu te je zap ngong la kar po se te se ge yo la shi ta ne randa la je ngoma ge ye tu gen rap so ge lap ju la khanda yor chidi pyo ge la chen shi ya se ta nga su pyo ka nu mongbo yor wa 디게 강라 마보 요데디 조라모 디 강레게 나네 강라 치쇼라모 강라시 든데라고도 샤르게 마차봉라 장게 녀차 통라 노게 강차 뜨세 로인 잠블로 도세 강라 쳔보 신이세 디게 나게 로인 잠블로 도세 다데네 나도 지나바 스고 펨도 사게 자피 강라 탈라 로인 잠블로 도세 그래
2: 알았어
0: 계수 따바체도 차비 롱부티니 파세 장샤탕 너주 총계기 사조 제주 총기 포샤기나 공탕 참도 빼바 총기 뛰규드 내유 계수 롱버니 포람조디 탕 달라 롱디 내신 유틴 달라 낭인 주리소 신뢰 퉁궁 퇴숨 정신 포라 샤마르 퇴숨 탕 거숨기 세리 조르 제베 적세 탕 추소기 된세 퇴숨 소부 마세 야즈군부 탕 자용소 진제 면전나조 강사르 기신 방투 지상기 매도 도마시에바 당장기 커우탕 지도기 윤종 방향기 초월 진생 지단소 人中 사이 기준 전비 신촌 디니 미유기 특신 시도 장나 인초관 매반량 유티르 서부탕 테르차비 군디르 서부크 세르코디 강이민탕 사라노부조숨 세수차비 키시케주라 시비 민티다라 용퇴인치인세나
1: 네기 자포자포세야기 좀센 강리세나 토마 되게 다다 곰바 요새기 휴용하게 롱바 되면라 자 롱바 쓰기리
2: 어 사 롱바
1: 자 쓰디 당가수 비게라 제제 자오 요다
2: 어사사 쓰시 쓰러와
1: 자스
2: 그래서
1: 당고마기 휴주일한 데 롱바 되는 자 망보 요그리스
2: 그래서
1: 다다이나 자 제다 자 망보 요리 데 롱바 되게나 경록비 추수 되게이나 악바기 추수 충성 비야르 되게라 다친 뭐 제그라
2: 어바라
1: 어 다다이나 요래
2: 그래서
1: 다 되게 자 망보 요데 롱바 되나라 자 롱바시 티폴라 요비 칸라다라 테네 자퍼 세
2: 서부 메슬라서
1: gombata tata di lungba di gin dala cha de ti zanda si
2: tena
1: tena ngoma ina tan do lang gi ju la ki ki chumta ta phongbo yin de zanda phong kong se chumta ta zu jan ne tena si la bu
2: ya sa sa ko be mi di on just the problem
1: sa ta de gi gomba da ta de gi nye ko gi de ma zo gi ta ta de gi kha ra ta da re ku zon yan la o ga gi ne re yin se ne de gi lo ta gi panda chu pi gi nang lo la kāngrī ndu la tāchū jā, mōlāng jā, zāng tāng, tēne tsō tāla kōrāng rō, tēne chē kērē. Kūzōng yēng lā wā kērē kē nē yī sē. Tēne kāngrī tāla jē sācā kē mēng tā, nā wē kē mē kē sūsū kē lō rō la tēne tā, rā tāng sācā tē kē la jē sūsū kē shibdā chē shī māngbō chē kērē wā. Tēne yē ndu ngā sū kē lōngpā ndē kē kāngrī yō sā tā nā zā la nōpa chūk sām zā nē. Mēng kē tā la nōpa nōpa zē kē lē jē kē rā chūk sām yō sē.
2: Chechu,
1: ta digi miksarki chechu, rongche chantar chi nopa, kato zamrop ki nopa, chomo menjar ki nopa, zimo yu yi nopa, kangsham chong ki nopa.

0: 맹나 가르세리지 치롱 바세레 치
1: 치
0: 차이고 치사 치세도
1: 세레세
0: 카시기지 안 카이다 차이고 칠라 칠세 용창마야 칠도 요세 어디서 나고도 다다 수수기야 치수야 라딘사리 무메기 마게라츠기 치롱 바세게도
1: 세레세
0: 다다 롱반디긴다 다른가비 인고야 준스 총초지도 와
1: 롱바지
0: 달라 친다 좋아세리
1: 친다 좋아
0: 치롱비긴 달라도 와
1: 어르바
0: 근데 네 롱바디 푸푸 옛날 강아지 여래 달라 치부 희가르 저래 희가르 다 네게 치게 롱바 네게 나라 양제게 지축이 대단 망보 여리 디나는 쉽다 다 맹체쇼나 뭐 제 망소기 준대 장소 초티진이야 돈독사지 요로 요로 요로 와 근데 제게 르첸 죽섬세야 요래 치라 르첸 죽섬세 자라 노부 죽섬 치라 르첸 죽섬 다 르첸 죽섬 지은데 토마 당보다 르첸 당보다 네 공부 잘한 독사기 人的 인생
1: 요래
0: 맨날이 The Murmurda, you do?
1: What
0: are the Shanity to Mental Purandas?
1: Mental Purandas,
0: Tindigi, Chigi, Rinchantan, but Zamda, Mental Rinchetori.
1: Ah, Celeste.
0: Tenin the name pass on the Yasun, the Gor Pema Rinchet on the Metu Pemig Yabionke. Tene, Band of Chachunga Rinchet, Patsai, Yokon City, and Nashikar. Tene Gando Pumba Rinchet, the Pumbig Yibzu Yonke. Pumbig is Sutta Yonke. Tene Yasun. 차가 통과하는 제들 통기 예명케
1: 아 세.
0: 근데 야선데 유체 담초는 제들 다이게 예명케
1: 아
0: 근데 고알롱보는 제들 뭐 롱보 텔 때게 나바용케
1: 아 세.
0: 근데 와니 쯤모는 제들 진루시 제 쯤모게 나바 근데 제 견차 제는 다들게 예명케
1: 아 세.
0: 근데 야선데 진에 막본는 제들 제 그저 저 자르 무보 톰보 마치 달라지 라트자들이 넘바용케
1: 아 세레세
0: 근데 야송데 나 좀 콜로렌 체즈 콜로기르 모용케
1: 아 세레세
0: 론체 따리른 체즈 빠그르 모용케
1: 아 세
0: 근데 집 기가른 체즈리 따다 조 제보는 뭐치 쓰게도
1: 알아 제버
0: 왔다 텐디기 제 사전 달라지 르첸 죽섬 전에 니기 치기 마정 달라 텐데 좀 저정도
1: 아 세레세 세레세
0: 자라 노부 죽섬
1: 아 세
0: 치르 르첸 죽섬
2: Yahoo Lumani, Yazukun Bu Tungung Pesum Sobatan,
0: Jog
1: 다이
0: 어 타티게 조원다 못해 타티게 야곤 탁자 죽성게 다 조원다 못해 여지로 와 조용동 탁자 쓰네 다
1: 조용동 탁자
0: 어 조르게세 다데 협다고 열번다 뭐 인생이 열라지
1: 어 쓰러
0: 되네 되게 망보진도 상하게 제 다다 니나 제이나 레몬 메차데 용 제 미맹 되게 야 말로다 초록이다
1: 알았어 시다 시다
0: 서부 유코게
1: 때내지
0: 코요게 뺀 제보요래 그 당장게 사자되게 라제 코요되게 뺀 중저약포 톱대봐 아니 코요되게 차단했나 예 제보 되네요래 되네게 사자되나라 나루라 기다 조라 못 나루게 다지 죽섬 전에요래 통화만 되게 사자 네 크게 마치 되게 센나 되게 죽섬게 장가다 지 다시보다 카게와다 이제 텐데기 텐데 총세 인사래 텐데 인데 직 수속이

0: chatatane, tang dona ngasuki, tangzangi kangaranda, jena, chubiki neramo, chudi manzo in a jing, near zachi,
1: or well,
0: same things at Tebachasa Cherua,
1: or well,
0: and the teladin, tatu yurko, jena yombala den in dona, Tebajana, chusa rang, sovitone, pretty top deva, tindiji, chuningan, pen deva, tindigi langaji, yumi chitola, tangazuki, lobs of loba, tindichiyo.
2: 계수산다군기 三路九面将星，陆军的军团点兵，给这区界给大举南洋九面将星入日。今天给您介绍咱们大学里，听见书店讲过。
3: Namasuga Tani in Batake,
4: Tommy Begate and Ari. Tant Churro Cavaletto.
3: Oh,
4: Namasuga, Namurchun Dogremato, take a chinata, what's harrowing?
5: Yes, I said, not here, shows you, Jindala, and now, Jangru told my son to see what you
3: want. Missy, I mean, so Namdo Malonda, Jindala get to Junior and to Nanga, no, we is in the way. See, and
4: then
3: Nagamari.
6: 也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1: ore ngani lorop de jube na la ya phul ta na phul ma ta la ta na da la khan dar nga kho che she re da
5: ngani lorop gu ju che gi nu bu yi nge ming le ya tu ju pen do se gi chin za jo go cha ge na la pen do le pen to go yo ma ru wa
1: ngani tong sa be no bi nge ming le ya tong fu ngu ju nge la di dir sa da na lu ngu ju ye ye bre da
4: ngani tin de chin gi no bu yi
1: 年龄了哎，母亲三姐，三姐是呢。他爸找过三姐，三姐。我在雅古雄，雅古雄是。我不做。弟弟，你看，看俺都带学习的，俺送你打到一来就个。哦，三姨啊，从我呀，叫这回去呢，龙溪不就过来，点这就冲都学习。哦呀，这都第一么子。
6: 초교기냠요베리체베담시야장체오르시고
1: 他给你个事了，我这边，天干枯竹了，落根须了，让我来学的。哎呦啊，见到了，我让你个落入掉进那里啊，几个天了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出，
7: 겸여다. 다 있네야. 대도 등상이 보고 돈도 시비는 가봐이 시그래.
4: 예, 저
5: 대가. 나 유시다 맞지.
4: 제비.
5: 나 가지 뭐 가지 있으래. 대탱으로. 아. 나지 수 가지어래. 출고다 가봐져 그래. 나도 출고고 제래 좀 저 박아님 맞지.
4: 좀 자네들 솜도라세.
5: 야, 벌써 그래.
7: 솜도라세스나.
4: 솜도라세스나. 고모 솜도 파제제 춘유. 안에 코 주고 라스트에서 다 쳐 가서 그러는데 손도라 세상 가도 되고 와세요 섭두
8: 섭두스나
4: 섭두스나 젠다라 코 아 주고 섭섭 같이 따바이나미 젠다라 피가 텔레톱스도 버셔고라 더 되게 텔레이데 육 고라고라 바래자
7: 진짜 니네 럽다미 진짜 럽다미 오 진짜 개라드네 급 제주 삼바 안주의 김상기 치절이 세네다 난게 누부 세네다 창마 두두 변다리다
5: 제사같이 가래 손도럽세 초구 남을 찍고 있나 날렐라 봐
4: 가르시에요
7: 어찌
4: 덤비 님의 죄는 칼에 샤부터 소화되사 젠다라 미사드 추봉오네 나 동풍우주 미사드나 레제 차비다 나 동풍우주 미사드나 레네 그랑게 룽바게다 같이 샤나네 봐라
7: 인고중 게다 샤버리다 급티티 소망한 저 젠다게 동부주 여자 하람 마소나 남주도 녀바 능식이 깨다 샤브르다
9: 싱벨라고 녀바 할래 하사마라 싱벨라고 녀바 할래 하사마라 소리 마소
4: 바람다 죽겠다 소리 타가도다 치
10: 가르치에서
4: 어찌 타가라보 타든 남도 가발레브레
5: 군가
4: 아찌 디데 스그메
5: 원하네
4: 주라 가발레브레 소미 턴도네 동부는 왕수 깨치 되니베 진달라 멋있잖아 나 긴사드나 레지 시부딘데 주고 말이 네 그냥 혼나 주는 시깔에 뒤에 겹여 말이 따이네 나 긴사드 초보 잡에 천재 말베 나 시지 요래 밀 때는 나 때는 그러면 몸 시겹네 나
7: 좀 아 뒤따때 맞아 대체 옛날에 셰비는 계란도 정말 제지 위에다 밀어 몸소 뛰는 정서 양자인다
4: 됐다라 아 이네 셰야 그 두지디 까망할래 매봐 제다 나 태게 거도 망치여다
7: 야 다야라 가르쳐송아
9: 지유다리
5: 진다라 지가 신경나려 땅땅땅땅땅땅땅땅 죽지도 안 매게 겸려도 소리벨라
9: 내리
5: 야야가 출로 되면 땅땅땅땅땅땅땅땅 장부 가시 라접제 존재 소리
9: 야 내리
5: 남샤 전에 주도 야 땅땅땅땅땅 마 땅땅땅땅땅 도보 언제 소리베 지사르벨라
7: 아티 제미 제미 자기 깔려 잡아 티자 녀 가바지 그래
5: 어다
7: 손뒤도 구급 중수라 니 탕마 시에서
4: 아까래 집에 걸시하고 주는 니 아까래 시라 집으로니
7: 어 그래서
4: 그냥 니도 왜 니 로손 장르게 장손 화르게 등도 견나 류양 전에 쓰래
10: 견나 류양 장나
4: 어디야 견나 견나 류양 득 치우다 안 지는 배 밤에 되지 견나 견나 근데 에스가도라
11: 빠빈조라 견나 류양 체도 그치 까이 찾지다 거래 찾으신 남 대셔
7: 오 제베 급디디 삼바 룽베 미던조 나라지다 벨레 시다 정그르다
4: 너 디스 예마다 나지 룽베 파마디게 젠다 벤자라 세부쇼브다 시야다 니부 시다 그르
7: 시에 컨데스 등그르
11: 아니 시지 벤저기 모자이나 삼조 디디 모제 난기
7: 아 디다 라시아 장당 모제체 히네 랑게 캐주디게 마시에다
4: 니 캐지
7: 아
4: 영아 但年前去的馅饼呢，听那是十几来元嘛的。
7: 哦，
4: 你看那个是呢，牛仔。
9: 牛仔。
4: 他的主人女婿走进来的是吧？牛仔挂的嘛的，听到了。
7: 是是，牛仔挂的。
4: 别吃什呢？
7: 哦。
4: 叫东屋那个你们去吃别啷个丢呢啊？你也吃出孙呐，他
5: 不就是？对。
4: 他叫杜主任个，你们机器别啷个的？你也吃出鸡呐，他就就是我的。嘿嘿嘿嘿嘿，哪样吧？波贴个让拖那机器的，
10: 啊，这说的，
4: 你们机器别啷个的，波让老机器来买吧，
10: 对，
4: 没事呢，靠了你来买吧，家啷个是他专业员呗我，
10: 啊嘞，我家啷个是专业员嘛的，
4: 哦，他前头不给家啷的价格了，开始说的啊，
9: 马路，
4: 嘿嘿，到了价格开始说的，
9: 马，
4: 啷个了价格开始说的，
9: 驴，腿，骨吧，路上，
4: 我啥路上，
10: 马路是呢。他们是个妖人嘛的，这就他妈眼前都睡觉的都。
7: 啊，你咱出门的家家的讲没些的钱了都。
4: 哦，
7: 今天存到多高的些的去？
4: 知道了，存到多高的了吧？肉质的、壳质的。
5: 行，
4: 你天天看我
5: 什么？
4: 你天天看你什么？打死你！他是母亲的人家。
7: 哦，
4: 见到那个叫老干部进去的那，再逃不进去说的，可能真的去了。
11: 嗨，俺的户口什么的，错什么的，给啥？开始去过呀，民族。
10: 다키란스 소리 배고 맨 개마치란 길이니.
3: 어디미? 진다라 다 드디어 신이 열매.
5: 내가 지세기다. 에가 무주는 시 조금 말. 동부는 시 막고 드디어 대고 말. 이제 말랑 알아기 체주 열다.
10: 야, 체주.
5: 예, 팀자랑 추윤버 샥샥샥사블레. 파조서 가게 좀 말고.
10: 예, 그래.
5: 에, 변나 무주를 찾아잡나. 에, 서서 딱딱으로 줘서 같이 죽도게. 야, 쭉쭉 딱딱으로 줘서 같이.
10: 최고로 죽다.
5: 에, 동부. 라그놈리 고라래. 같이 딱 같이 죽으면 돼.
3: 이제 세야요, 말이. 팀사 진다라가 관자면 님들 이제 샤

0: 사딩스 니저바 만안주 별이야 타고 토미게 제빈 사딩스 다디 마카지 제나 이글 교제 내저 주베 사스도와 덴즈나 로리아 아니 세메 거기 된다 망고지 된고 사딩에 나로리 다 사딩스 디인 심전베 덴주시리 마담 거 슝콜스 슝 쉐부 세메 마르텔레 코 나로 세메 거 망고지 된거 타냐 타바르도 세메 다제로 소바 어디 딘데스 제니 통매 세메 넘버디 치르베 나로를 타라직제 아니 넘버사게베 디나로리아 딱 리바신 데야 카셰게 셰도체 카셰게 데야 에 가고체 딘데스 쳔미쇼 소소랑게 넘버산게베 케베 아니 에 제베 슝쳔모 딘데 통마 중요 말해 다 디젤이야 드르 디네 마츠 지르던 질류 드르 응아베 나로리아 다 딘사 망제게 셰레 알체는 에 질로 제게 로 쉽게네 쉽게 개조지 인생에게 공부 에 안다 로비 인니여마 파파 토미기 중부 로비 인니 다디 참말이야 개와이마 용자리 말한 좀 보여듯이 다 강론론에 다게 개린 다게 지워래 로비 인니 로비 인니게 코난 게 참에 땡주 제유 있을 거 같은데 명점 시기 단도 셰얼 가르쇼 거선 쯔쯔다 쯔쯔다 쯔베 닝부스니 얘기 딘데 땡주 숨 제여레스 레데 땡주 데도 안도 니교 말해 레데 로비 인니 데 참말이야 개비임 바다 용자 개린체 아 라바도 가란주 별이야 균두네 가르쇼 거선 로비 인니디 아니 로빈 쇼랑기 참아디가네 로빈이 자네 세머와 로빈이 리아 아니 로마잔레 캐바 시스제 파버도 참아잔레 캐바디 로빈 쇼기랑 보스 어다 로빈 쇼기랑 보디 추 로빈 윤이 자네 참아 장제 로빈 쇼기랑 보디 참아 캐바 쇼차제 아니 로빈 쇼랑게 아니 참아 남베 참아 다 수익성 보시 되었다 다디 치소 남베 참 마세베 아니 캬가 참아 리고 켄요리아 쇼긴 쇼테 다 고대 당고 지르변에 쪼버들레 디게 강로레 표준 처치 차제 쇼직체 아니 게다 지슈시차제 로빈 총라리아 아니 딩드이나 게라기 체니리베 메보스닌데 딘데긴 체니에 시도와 다 로빈 총라게 오나 카르제브레스 쪼디 체메 덴주 통마이나 지쿠르 소고 덴주 카치 제유소 체마 지르베 고스 다 치수 디게 강로 붙은다 뒤 뒤제 안직도 제베 체메 덴주 진보 흉진보 아니 참아 군디스 말한조 페베 참아 도얀스고 참아 군디 노랑 공 야덴지 투부인데 가지 리콜 속에 투부 가지제 아니 치수 다구지 메자리아 디게게 된다 난데 직도 뒤에 덴지 참아 군디스 그랑 덴지 빈난 뒤제 아니 참아 군디스 제버와 요초기 땅이 레젠 조유지 어디제 아니 디 랑제 참아 군디기 랑제제 그랑 제바 아니 테마 임베 미고 딱바다 세와 딱바다 투숨 딱바 덴지 딱바 딘데스 제제니 따바 제제이나 덴주 디게 제브레 다디 응란주 치수 퓨일리에 단데 덴주랑 강 교류요 군두 장제드 사와 따바 디게 교류제 단데 퓨일리에 노빈 전랑이 제베 덴주 고라 카멘로와 조주 콜로드세 딘데 돔제이나 듄스도 디게 강로 퓨일 교류요 다덴주 자체 미쇼르와 다디 치두 제네 제가기 노빈 전랑디 다 낭베 체메 스튜디오 보고 자가 차디 왔다 간이스는 공기 노빈디 노빈 인니르데 노빈 인니게 체메 덴주 제가 여바 잡았잖아요. 동기유비 차요 말로. 나와도 여비 이내래 슈긴 되게 저 말. 제가 군디네 신. 아니 로민 전란디 초용이야. 개원게 아니 다 로자 망고인 가야. 아니 능배 캐버 가지게. 냠니 클리 클리 체제다 제마디. 거버 친구 여비 시두즈네 치수 두즈 데리 두즈네. 아니 제메 제마디 메는 머루가. 나와도 제마디 아니 장랑기 쭉들이야. 아니 이십 치야다. 아니 쭉들 샹다다. 아니 도다야다. 저버 치야다. 간지 돌려 리버디 다 매도 미루지 기 네버 요바티 충월에 다디도잖아 진료 들어가면 안 놀이야 아니 로빈이나 전화기 안 재매 된지 좀 붙는데 제 오늘 게 다쳐도 와 아니 이 제리야 로빈 전화기 다 로맨 로마 벤데 최기 잡아 벤데 최다디 양로 쓴다 지르 공개이나 공지료 들어 듬벤할 정도 와 벤데 최다기 아니 재매 된지 또 류더비 된지 좀 최고 연락되고 된지 시스자지 균동 안한테 아니 리더비 댄주 숨디 참만 남제제 참만 남게제 참만 리디제 초비 연락되고 댄주 시디 규신 주바 쯔베 주바 저와 딱바 댄지 티바스 어다 디게 시디 다 개부시라차 노빈 촐랑기 제리아 고난 노빈 촐랑기 양로 웅주디 로미 인세브 노빈 촐랑기 로마 웅주디 진디 로마 대양 도마 하란 로미 제두잖아 웅주디 잔네 참만 군디 아니 차숨 센제 아니 bati shugaya ane lobyo yon wongju tele kebar kyoche owa dindes chache tadi penta choki chakwe tsema di tseba di ane kyaqa tsamdu maasaya ngaranzu pyo ki ane 개발 남기 제마 노정 지도자 망제 공기 잠배 제마 디듄리아 된제 안 제마 남도 공도 주고 땅 벌리아 달게 전부 시라 좀 있다 제마 근데 주라 제마디 여기 개발 망제 제마 망제 맞지 딘젤 때 아니 지수 제마 망우시 잠이 여러 벼랑기 어디 딩거다 점불링기 자가기 제마리아 심주 진행기 용게 있는 소치시 로빈 초기 랑부터 뒤 아니 로마 벤데 주자 공이 디듄 도당 제바 민련을 한 주표에게 디딘 도당 제바 도디는 도비 전랑기 제마 군디르와 디드스는 벤데 주자기 아니 제마 덴주디 디게 강고 비율교요리 호든데스 제제 전랑 요세니 공이게 다 수요되제 남배 제마디 아니 달게 심으시라 좀 디엔 지르베 제마디 멍시 번데 네 제벌 때 디네 배게시라 좀 남된다 갸첼로다 근지도리 배게시라 좀 다 벤데 주자기 제라 아니 벤데 주자기 아니 로마 라마로다 샤갤로 다 공이게 하루 벤데주라 기모 녹제제 공기에 하루 제바 망부스테 벤데주라 기참 아니 디 디제리아 샤갤로 아니 두알하다 기송다 겐겐부 시럽 중에 배바다 딘데스 제니 진료 들어 죽지 집어돌래 자가기 참아디 답을 쉬우중샤 아 디날로리아 샴기디게 망쳐왔다 디든 도단 제베 제베스 다지르 당제 하샤네 제베 하샤네 아니 최저 더 개다 전부지나 벤데 야글로빈 최저 콘나 베참아 디게 망제 아니 에 벤데 추락 지스 단제 디 제바다 디데제 슝루 간에 제버팅 서비스라 개어 라기 아니 자와 된줄 야 가진기 개르치 망부 쇼치 된조 쇼 망부지 아니 망제가 디 비일 교샤 낭바 참아디 진료 들어가바네 죽지 집어돌래나 다 로제르 참 딩산 로초기 딩게 딘제지 링알이야 남베 참마티 쇼스 타르샤
1: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초기 쳬뷰 니네 슈 센다
2: 안주 메브즈에 두슬레나 장알아주 징네디 야게다 브르와 네 슈유 니네 슈니디 네바르도 솔렌도 가네 렘바도 쳐주도 미리 능이 네 주리아티 하자 치케 쳐지 리샤스
3: 잠나 도조 인난자 나토 제바기 링키사 데포게 도미난다다 존데 소소소 나노네 미나 마부친도 산진도무다 사다니가기 나니디디 지시도 제베기 쿠메티니가기 낭닝기 땅니 캡디기 주족기 게중당 줄루당 르니당 벤저당다 니츠 마부치 총군도 미르티니가기 징니기 무세기 제주지연 통군도
4: 여기 다른 건 아주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 여기 네네 대어지니 디 로규드 링다저세 마세가 다른 건 아주 시에 샤브디 하장 표준 속고 여기 로가 갸조레스 디지도 잡았다 여기 네디니 가라에서 규진 구때 로규진 구 임바 표준 속고 임비다 디 땡치고
1: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규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기 두즈체
5: 셈벌힝게 탄들링게 레센 심비디니 펜종 럽지 체메 리슌 루블링 페 리브 첸카기 기겐 치무와 시람 심주 로메 로비 겐가원 딘지라네 체메 리브디니 통마 갸카 유토 치다 더스타 티미 리슌디 치다 체네 페기 케취 덴베 슝루 시르 교 추소 고리아 모드나 웨 낭튼티시 무튜네 저버세러나
0: 다 진료 들어 쭈지베 제리아 아니 갸가기 남바상게베 덴바 지리아다 너희들 접진 중재다 지르게 안 이슬람 줄로도 딘데게 무디다 딘데게 줄로게 돌긴 접진 주 안나바 줄로 걸어베 자동 교로와 대단 접진 참디 아니 고기메베서 다 잡고 거대디 딘데 전에 자가 참여를베 더즈디 딘데지레샤 다 디나 자가리아 다 들어죽지베 제리아 남베 참디 참체베서 다 제브레 다 디치리아 아니 자가리아 치르베 나로리 심주 진에 같이 중샤 디레 제데레 표게 교미 체초 말다 된도 같이 팅디 심주 체는 대사 부무셔 다디 레데레 낭베 참바디 퍼게야 참체 레데레 벌이야 아니 치수 딜레 달게 슈크체 주무르와 디 달게 줘야디 토마디나 안질로 뒤럽 개바체 딘데 지나 고수 개베난 로리 양가란 저한테 안안 주스면 내신 로자와 고베지 디 토마지르샤 가오베즈다 벤드남과 공니게 있는 벤데 추기 잡에 세메 된주 안에 디지티부터 저와다부터 저와다베 제바 규신 주바 어 된주

0: 강 페일 교회다. 디규리아티 토마스 다 디젤이야 뒤로 쭉지 배난 롤 때마 치다게 고추도 전에 아니 로저 샤마싱게 샤마싱게게 가르 페일 교회에서는 군두 땅 군두 제버져라 디 페일 교회 이게 좀 싫어라 디 로저 샤마싱게게 교 다콘리 안념돌이야 균년급도 전에 균년 벽에 캐버리 로저 캐버지 땅 아니 자가기 아니 벤저다 딘데 냠도 동안 공기 냠도 균년디 아니 자가기 캠보 수다 나가 끝이다세 공 공이게 줄도와 군두다 군두 잡아디 디규드잖아 아니 제메 도디 비율이야 겹쳐 로자 오시면 생겨 가냐지 디네 디 제절이야 다 뒤럽 잡는 뒤럽 죽집에 나올 기월이 여기 로자와 뭐 로진 진지성 뭐 로마 마케벨로 주게 아니 마케벨로 주스냐 공 기아바지 뭐 로자와 지무지로와 고난 있는 로지 진지성 별 로마 마케벨로 주게 아니 자가기 제마 아니 벤데 최자기 제베 제마 남지지 남지기 제바 쯔베지바 아니 다른 신기 하와르 참 남지기 제바 샤겔르 참 남지기 제바 디게디 강로 비일겨 다디 노디 디게 날로리아 다 갸가기 참 텐지 고츠브네 제 규리아 고츠브네 제 규리알 할음 참 군디 규버제 아니 벤데 최자기 참에 아니 쯔베 야라디 비텐지 할음 쯔트 차레 다 디게디 규르 디게리아 드럽 죽지바 보돌이야 관한 주 표리아 다 참에 27도 되네 안투즈르 지네 참 님마 여기 참은 님과 사마리아 사바다 님과 사마 개벨로 주기 규바 펜젤이야 아니 참은 님과 사자 다 디젤이야 뭐 리베시르 내치지마 아니 슈가야 뭐 론데시르 규부 망고죠 디젤이야 참은 상바 디디나로 내 남지 땅 리티 모셔 신다 강다 디부터 규르차 참은 님의 나로 다 디디 전에 규부 모셔 챙이 같이 못인데 주어 말다 알고 뒤주 뭐 규부 제단 치스 별 테마 타리아 슈부 타리바레 쟁의 시우 다리아기 아니 멍시죠 어디네 고조자래 난 저만 인맨 나올려 뭐 가인선 대주 되게 매미 육마로 와 그래 뒤장대 조디한테 되게 잘해 재질 조디 벽이 교류 되게 대주 되게 교류 와 로자와 가오베지다 마교에 로주다 콘남이 로자와 샤마생게 콘주 조를 제외 아니 로자와 주인의 대주 되게 교류제 다 치유소 저만 시우 다리아 멍시대야 멍시대야 가인선 대주 자기 저 어디게 할럼 교류자다 남지다 디규르그르무쇼
1: 샘벌 헹게 콩투 헹게가 센 추비디니 펜정럽지 치미 리슝 루블링 페르지부 첸카기 기겐 치모와타 시람 심주 로멜로비 겐가완 덴지라네 체미지부 통마 치다 체네 갸갈라 타와타 티갸갈 유투 피게 치다 충와 티신 리슝디 통마 페르 치다 규츠 소고 모드나웨 낭튼티지 다치멜레 세나리아 갤라게 헹게 초 무튀네 이너 벽이 켄와 림춘키 체미직베 덴주 벽르규츠타 체미직베 공지키 덴주 점추 체미직베 티신 벽이 캐추 덴베 직베 슝루시르 규츠 소고네 응우드는 귀인베 헹게네 튜도도 세나 유슈 팅디 강준 시리 체균 시베리체 순참 다생이 리센디 좀지 저경 사고 비세준타 십시 천괴 난켄 바산츠라지 응나 시메리체나 양갸제요 헹게 슈덴자워

0: 대전 총대기 서기 디미티 제티 총셉 타르게기 대외 양외 종교 대신유
1: 승아 남부초 광도 센트로 티니 고제토 지게 캡테 단위 미리 워키 저와 서도 침바시 괴베 라서 총기 뚜롱 대진 추 대전 총대기 계급기 지주계이 캡테 단위 고티시
2: 미리 카월 핀진 조운탕 비리 냠지제 제발 꿀디

0: 平常龙七年七里空，别给龙七年谈的龙七六七里先输赢。
1: 空都立在你送几个男了呀？俺这唐代国老将唐这些输出不热，立在地呢？俺进入了马队被车让完间歇不来，送吧，铁站过了，我对唐。这些修个音，铁蛋糕了呀，咋完了？康明这边亚特鲁苏不兰的爱家哇，特年王土苏明的，我被王土吸入狗，土地王土你一弄死，这个爱钱呢，今年呢，铁蛋明给他到康都九九月的那的点不汤，你奶奶开始呢，铁蛋车就堵住个难吧。提醒铁蛋从康堂康店被出街按照了牙印呢多站起电脑不得想到呢铁蛋胳膊的损坏七刚心阿不低了牙印呢说说车街我对堂这些都得修个音铁蛋胳膊损坏七刚堂不康明就被亚特如是损不完了七刚堂不得七刚低囊了牙走写个屯大了的铁闸明给他到康都做居民杨们呢明给金都康都居民给过了牙医呢按照了鸡卡脚汤鱼肉不怎么鸡电脑不弱了电脑不热提纲地囊了穷为康安康是多了康安康地鸡着我热弱了鸡着我热金在卡的热是呢我想做白恰恰阿了哦你记得我赢记得我赢得白恰恰被那提起提起把的乔元明入了提顿的提加松阿了提年年是把的开局点的明日开局点的明年底顿了提加松阿了提举把我提捧把我是把的我狂度我都明了呀日记要紧的西药的写不着了哦第西不记得了口罩过都不弱了口切断记得我弱了咸阳铁站车一皮具动荡给南巴了呀一十七八一呢我都能够顶着皮具动弱了铁泥铁拉铁铁列穷写不得不皮具动弱了切断铁泥铁拉铁铁链穷西吧都不打铁的假设余地卡住主播的表示呢那么一躺他还能行给厕所给压大了完了就要随地余吧俺就到头不得现在第一个扛啊扛的记得我饮食过工作大的完了明乔元明铁柱电白明铁心长吉明缺吉明的不同马家缺个毒了咸阳南米堂厕所给女郎家缺个毒且咱扛啊扛的记得我赢弱了扛明举白西白明的那狂了我的松什么能行卡得记扛的记得我给团点个鱼呢你点白明的国家全部洗不住罢了谁不知道就洗不住呢明在没菜那米汤菜所养地囊的对于而罢了菜上第一个给明的明困难了我们自己去买不起国家全部赢不起国国国要的康明这边亚太路西边亚太是多了亚太西边的他按照我的松什么能行第一个给亚太西边的肯定就了口的是呢按照康明这边唐不如西说按照六种切入了第一个给唐不的唐他的爹西边亚太西了说不同住唱吧听到几日听到卡的人是呢唐妈是要了说吧我是要了说吧顿时说给扩定入完了、no. 第一个给亚太西巴的顶戴进了文字切过过幼儿的铁达的名给亚太扩难的主播顶戴早年的马的马太了主播养幼儿的入完了相片啊都热的心落中需求的康明就被亚他西巴地住了亚穷为那些就如此多了第二开始呢拉顿个车机他鱼体电把车不住了电把车不住 제장 강민주배 야타 루스 송디 송제 대대체기 주유디 락바 잠지 안돌라 대난과제 세부슈나 타직도 야타 코나 주바 네바틴데 양마레 루알라 대대체기 폐주동당기 남발의 양안주 20탕 섬시지 치료전에 대다디 편의 대마 탑에 고든 땜베 내급라 야이나 민기 야타르 자와디 조치와 짬레 나 디민기 대대체기 된된주기 남발의 야 20체베이나 야탐 통말 자와디 뉴뉴레 뉴뉴레 어 세브라지 슈부이나 망치와지 민기 마탈 자와디 슈침부 요아래 알아 슈침부 요아래 샴랑안도 레리신 롭종 슈초그래 자와르 야이나 강민주배 야타루시 송배 공부 태당 뚜인제 양제주배 도지라게 가르스나 태대급라 준배 왕문안에 딘데 송부르와라 민기 통매 태대디스 셰미디 송제 통마세지 자나무르와라 디급 그 통마 송부디에 공도 슈버능신 다투미 자와르 공부라 야이나 강민주배 야타시배 공부 태당 뚜인제 딘데 양자 두배 도지라 준비 왕문 나와 얘네 토마스 숭바 코나제 마도지기 타지도 토마 코나자 네버딘데 양 마데 로라 에 와도 나도 전규 죽주 시에베 겁라 빼 망보 체그제 빼 테다 토네 양 튼다디 나도 라도 투구제 시간 이베 겁라 딘데 송송하라 수발라네 에자와스 수발라네 에자와 시베 시간 디 당아돌이야 천다 가르데마드베스나 티더십에 체디 두주기 남바디 세월체바디 태양 수바스에디 가르시에고아르스나 구림세에 장기 민지레 디이나 디미제디 가르시에 미제디 컨데지는 우지치고고아르베스나 진주기 이게 인바 로알라 진주 미제디안 진주 이게 인레 로알라 진주 이게 인자 진주 이게 순바 더이라 양게 에데 정보 자와 로알라 정보자 정보 자와 타정 뭐 대시베 대대체도 두베 추디 나돌이야 대낭바데 디나 순바 라네 에 자와 시베 어 지강 디낭게 댄데드레 시야 로알라 시야 무슨 무슨 뭐 잠레 마도 응원 다키고 디바라 응원 다키고 디시베 다디양 참조학제 푸 로라 참조학제 그러 니데디 미주버레 제자 참조학제 푸 시에 테데튼 로라 던기 죽주 망치와 살라 년장기 개바다 제제 응원 다키고 디시베 다디양 죽으래 로라 언데 광어슈버능신 참조하게 급러야이나 응원 타기구 디디 미주버데 디밍게 대대체기 던기 죽주급라 자외차는 년장기 개바다 제제 어 응원 타기구 디디야 죽버데 로라 디 자와라 무슨 무슨 뭐 잠재 마도지기 던러야이나 슈글야 코토베 어 지대지래 다 지강 수백을로 태녀 왕도 숨인데 숨바타 지강 시백을로 오베 왕도 시루교 지강 아백을로 투기 왕도 니인노 시베 지강 숨부디 당안돌려야 가정오드 낭바드베스나 티데 퇴강탕 강댐베 추디 아돌랑오드 제브레 세브라지 슈베이나 태녀 왕도 숨타 오베 왕도 시 퇴기 왕도 니제 퇴구잠 댐벌 주베 퇴디 나돌리아 라드타 세셰나머레 로라 세셰나머레 제장 퇴니 왕도 수민데 외베 왕도 시루규 퇴기 왕도 니노스 퇴미삼부데 자와난라 티데 퇴기 주주고리아이나 지강 숨부디 댐나머레 아 자와리아이나 나도 퇴니 왕도 수민데 세게 셰미주발라 태녀왕도 숨인데 외부왕도 시르교 투지왕도 니인노 시베 태녀왕도 숨인데 시소하게 공바탕 뚜제 망우천제 난라 아 망우천제 난라야 셰미딘데지 숨요래 대시 차외 치기퇴 태녀외탕 둔죽숨 대탕 남탕 현젠탕 항마타탕

tene kogu yuewe tsuti nga dola ten namre pechi cha shabay na pumba dhuba tang shen do ming do khen gi gyumze shen kang la yang ma do ba de tene pumba shi daba rwa la daba me tse chi jang pumba shi be ming do dhuba dhubu li ya yi na da shi ba di ngunzi che gugu yuewe ba di ten namre sebo raju shubo yi na da do ye ki ming dhubu rwa la do ye ki ming dhubu Tanya said the condemned Jilla Munzi Chi Gugu Yemengola, Namdinane, Sungbe, Sung Chimadi, Chine Juba, Tanya To Sumurwala, Chine Juba, Tanya To Sumba, D. Gobsu Chung, Judge Duwala, D. Judy Kadesana, Dugjig Jedirwala, Towa by the Jan of the Jutta Jew. Chetan, Jew said the Tunda Kadisha Warasana, Dugjig Tundade, Rwala, Dugjig Tundade, D. Inza. 天也是的肯德基了口古瓦的是呢这边那么当点边明地里来呢天也是文字切古古月把鸡点那么的是完了被查下巴一呢蓬巴地蓬巴银巴的线吧完了地呢线巴的线不完了那蓬巴地蓬巴银巴的线节天呢蓬巴线绝巴的不完了地呢绝巴的完了蓬巴银巴去年度 제바암 아타마데가 다가나신게 제규르직바 소소 쮸베다 치미기 민딘데 요르발라 칭아 미베 민디데 디릭라 야이나 데제스 코구구 요레 로알라 코구구 요레 제장 콩로 슈브 능신 나탕 터니 민탕 데제 세라 소바 창마카레스나 민시베 코드르데 다시베 개발량 유바디 야지피고 룽딘 삼바보 남게 켄고바디 하장기 개침보데 다리 대시베 터녀디 난저 민직레 야이나 응우지체나 디규어레 리덴 디낭레 양에 티데급 자와르 덴베 치강아부 티다게 고등골레 양어드 탄 대시 슈버타 전주 주주 셰벌레 천년왕도 숨인시베 겁을 충외 천년세디 근대적인 문지 최고의 유명이 꼴을 야이나 대세탕 모두 슈버인 리젠 치매낭려야 내 무투제 대대 전주 주주 카 자제피가 농진 샘버버낭라 모두 슈주 유배 두도도 샌나라나

계란기 구수디 단탕 고려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신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슈터 쪽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谭德尼, 비진키 추즈조께 딱다시.
1: 디카르니,
2: 헤니,
1: 헤정 룽치 년치 예궁, 헤게 룽치 이.
3: 로추르 디니, 소에 람니지.
4: 세리르 디니, 세주 꾸이지지.
3: 디탕기 소아탕.
4: 루튼기 소아.
3: 이기기 소아.
5: 소에 람로.
6: 자스탄덴베생남처군캄상 탄남수생우수베리첸디니 변종롱칭년칭레콩 벽에롱칭키 초에람로시베리첸디지 말리첸조균슈켄 덴지남주인
7: 생계남처군캄상 말리첸조균슈켄 로주인 안주리첸디 리스다와탄 학배닝군 최수중이타 까망아타 치주 최수주배토 롱칭타 타가능신 락도 카바토기 년체 주리진디디 지게도 주풍云시배토네 퇴직도 세난토시了
6: 俺七十万里前南起作为军系堂之位七零卡感谢三伯伯娘去许你长眉初二得不得堂偏不中介军土别顶不上不起强行月

0: 看给给给大洋男子旅游男老给推恩的主题给出街旅游男里亚年里看龙年有本马赛他能当男子吃了点菜那里套住有的在那段了
1: 那学生
0: 当男子地摊学对怎么一旦旅游去地摊就过没赢吧杨廷队都是一个对怎么什么看地摊的那里我们还想给看看什么马都给说段了
1: 谢谢谢谢
0: 听这一对当男子推荐他呢作为男老里亚他给他女秀谈他能心给哭不及不卡最越不赢那里杨迪了呀对这个心看也不记得把这档开始吃饼那里第二开的作业给当男子心看集团唐能行给落到几月外的杨男子停队给这弄起为基础我里呀还想给开车马队了
1: 我那里下给两个地铁送队三百银坦荡男子去给他地铁南路里呀给呢他听个推送一目被年训练面对着吧
0: 我那里了
1: 给领过年轻拉索被他破年的一年新度年忙不差劲知道完了你这地铁忙起来这个男子但能给地摊许多什么忙起来谈过旅游地摊的工作着吧了
0: 来
1: 但一年来给两个地摊的广东省能不能行起来什么看给地摊的一年来开车不起来的下地铁应对三百银但人一个人说是心看的聚集性安全但他的狂人那么多个送不能心切明明在那落的人他感觉年代刚刚落一切是吧
0: 切死是吧
1: 这应对是吧我能觉得把这拉索车那边各位给他的爹呀人他一目前没修不切提了那么给他谈提醒都能觉得他把这地带给去年给他的肯定是接的那段时间的他就是得给可是呢，三毛大奶的开心不只生别的吧？
0: 我那日下了。
1: 那学长，他今天说不定我呢，我这学费呢，杨弟的下了，俺就抢啥是没办了。
0: 那我。
1: 他抢啥忙不缺，赶紧没地的下了，没地的给那抢啥忙不缺不谈，当然心给抢啥缺不给那光木欺负学着吧？
0: 那是了。
1: 别说个经济，伊那给人给旅游地谈了呀，男子说话谈，提前都给叫我嘛事，他那还是俺就的抢啥缺不经济，顶住了最穷呀个两个月的，是吧了？那给人给要学全部伊那抢啥个日的，接着那些哪两点就输赢了。
0: 这些了，天内改革被公司西部的我们吃下面的样难做，突然到出来了呀，个人没马车，突然到刘松说话，店内突然马车被媒体这个断了。
1: 徐总，
0: 好了，但没看几个当难做，光到前中街二干那学是吧？天内查看那了，我迎接人车忙过其他地段了。那第二天内来当难做，也是公司的店内没马车，出来去个人是那么多，出来确实的被杨叔处的有是吧？
1: 我记了。
0: 好，顶这一段子嘛，当难做，看那三个退休内来。人民大出租是吧？现在是在有人难民呢，杨男子突然人问马国王，吕布的堂客那段看车四百马车，当男子吕布洛阳堂都比呢，给教育被那话定制堂，当然吕道的呢三百马车，吕宋的呢嘞还讲给三百元被那话定制，永远不起这下了。
1: 那学生，但前面的人没看起，我男子推荐呢，年底集中了呀，马对不起，所以我们就同样是没办了。没忙过去劝男子，他开心嘛的，看着哪位呢嘞，面刚装嘛的，俺来别个几个人。
0: 那
1: 家的，
0: 那
1: 苏家的，
0: 那
1: 苏家的，那苏家的，那苏家的，那苏家的，那
0: 苏
1: 家的，那苏家的，那苏家的，那苏家的，那苏家的，那苏家的，那苏家的，那苏家的，那苏家的，那苏家的，现在的人能够说是有的吧
0: 了。
1: 这一段是把其他的用心中肯定是用不一年的提团结参加的民间的人配置我们来跟着南姐是吧了。
0: 这是
1: 的。所以这个缺一年的提团结面具给特朗普的配置当南姐其他的故事查给南国人们说蒙脆给配置人意明白南姐的提及能够明度了。今天南部人当个南姐所以蒙古缺一年杨南姐都是多单别个了没想来给脚步预备那我请不得话了。
0: 这是的。当南姐提团结团的水平的是要三分读书过是吧？他体会讲，看上个让他们接听这些视频呢，人一黑的，就会被那些的查给用去判下去，那些先别忙过去了呀，是吧？但那些我看上他面具那边隔离一年了，体会讲他面具去看下呀，听这个小哥你们有对怎么样？最多都面个那天啊，他能行，但老是这看上吕布打在那样，就是聪明人当男主推荐去，除了空气数丢不起呢，但人一个吕布的谈起度，你把图人一说说一样。我看下的，看清不断了。
1: 那局长，
0: 你明天当男主对车车位面积第一年来，他给那有的是这些男老看断了。
1: 啊，你是？
0: 对车车位面积，他什么男老一年来，他适当说去看市场，什么看给那里破碎了，吕布一年来，他那里看那样去，有烟土有住断了。
1: 嗯，
0: 当男主跟侬说了呀，确实汽车就没办，对象确实给三路见面呢，给让给当男主什么看的得不预备进去，吕布的一年来，得了主角是困难下了。
1: 那学长，对于客军里面嘞。 dujun chokshi shen diki yinsigir baala.
0: La jie jie.
1: La shu zang. Ta ti mingi na diri shayan mi kaji le ti sogi kienpe lupur neri kaji yubi yinele tona ma jie bar kangdui du shegu yubi. Ta su su di tangli ya nangmi shegu war baala.
0: Jie la.
1: Ta ti gengi neri ti yina ta kya ki tangdak na shingi chiru zhoya. Ta na kashi yaga na zu dredren la so po jie baala.
0: Jie jie.
1: Ta ti tili di dungi jue motu be nish dira cha jie. An kirangi di tangdi kirangi cha na lor ya dokru tang ya gi yi kyo gu be ne zui mang guchi tong ya duwaan.
0: Mune jie
1: zang. Zang zu ti rigi mingi wane cha shabigina lubi mala kaliya sejun yoyan tang tang nishingi dungshi sori nele ta lonyam da durbi yina gaya gyoku yubi dhichir dhuwa la.
0: Mune zhi xa la. Tang nanzu lubi di tang di chawa khari chebi nele mengshi dhubriba la.
1: Zhi zhi zhi.
0: Dinja yin dhuzi ma kirangi nazi chichun khari yinbi nele kirang tuto du menju tang tuto du dakje nanga thayad kechim shira zhi dhuwa la.
1: Zhi xa zhi xa la.
0: Mutu jie ngu zhi xua di na tang nanzu namya yi mukje changwa liya zhona mibe miti rik di gaya gyoku yubi dhe nang dhuwa la.
1: Shu
0: zang. Hala. Ta khayin si na miti rik liya da jingne sun shu khaya yo ma dhuwa la. Nini ne ta simna lo zhi wa tham tu sam khaya me du gui shu mebe genki ta yar zu genki mi tang dhubi na miti rik di gaya gyoku yu dhu zamba ne tuyong khari chepi ne le ta namya nang zu chwa liya sim shu cha me dhuwa la.
1: Mo zhi.
0: Chukwu dhubi sam lo tang. Chwaliya namiyan chidaagi loosi kiyaadi ta tuyugyun shuansu tuyubur deyaagi shizi dhubu tang zawa dhubu riz kunan dhwaal.
1: Taarang dhishal. Ta dine mutiyo ngontri shuyaadi gina dine chokbo mitrikwe mitir dhwaan.
0: Mi
1: kaji tabigeji simbu tokbo tang mi shen tang dhidhe chiyaaliya ngamda lanje sos chigo rinyi ki jikde na loliya zidweya tabigeji shub suwe mi dhubu dhwaal. Ta mi tiri gajwe chakdaan shen liya shes mebe maatse changwe kari inbi inele mi shen liya gina nyamchu chigi meza mi tiri ne dang nan zu ting ge tu su tong ma wei ni shi yi mu wei ni shi so sem kham ge ni di lang si za da di jing ne ge nang ge di tang ya ne gen su be ma ce ni ne yi ne mi xian dan duo shi den du zan ba yi ne mi ti ji di ne ge ge gu yu ba di zhe zhe xia la
0: mu ne zhe xia la da huan li ya ge nang ge xu bi nen xin qie xian tan ji ji mi qi be tan cuo bu tan li gong ki qi gu ji li ya mi xu wei mi ti ji yi ne le da yan xian tan du bi ne ge ge gu yu be na wa di zhe duan la da ti ling na ni ge wo zhe qie bu di nang li ya da xie ju zan ma se zhe ba la tang neng xi da sim kham da mi xian tan ji ji qia tang neng xin ki cuo wei na luo yi ne de ji zuo nang li ya da xu jie mi xian tan ji ji qie bu tan zhe ni ge sam lu xian li ya xie bu tan tang neng xin ki bie de qia de zu cheng ma lu xi mi ge de tang yu bu ma se tang neng xin ki da ti ling ki ju xi qiu be ge yu ru man zuo ya ki te xi sang bu tin zhe xi zhe duan tin zhe yin du zhe ma dang nan zu zhen zui qi wei ting ki ji zuo di na luo li ya luo zi dian bu ji tan sim kham li zhe tian li ya ye ba tu ki rang ge tuo nan neng gui cheng gui ne xiong yin le
2: pei da ta ma zhi me se zhuo hu qi
3: a ji an ran ka ba luo da tang zhe bu
4: a ma la a mi bu zi ge
3: po mo wo qi ge gu ti qi qi de jiao gu ji ta ma nyong zi tian de ye bu ge luo ye ge
5: La, chagana la khabdalu tiri tamatin shogro ni. Masikone, chagandina tamatini, majibone remedo ni. Ajaran jumbo yuna, konzo tangmaya tamamatin siglabda. Majibola tamamatin zibachi. Tite onye gini. Pomo, chujo tamatin za joyu ungo.
3: Wozi kiran tenze ngani?
6: Yabo, ajaran konga sunya dagarda, ta tamamet gyoseshi.
5: Azida, rani. Ya. 他妈的就是天穹的
7: 闲了三四千年 迷茫不总是撒恰 洗他妈去了哪
0: 谁那么错 听你错为了么热气 你前苍梦我这许是不赢
1: 我那个一年来 听你来真给是不是千古 难看 不算这么对了他我等着啦
8: 中国古琴有感呢通过不给代码西罗纳既然真的得理心呢我跟你说西巴掌连我姐姑姐除了我姐姐姐姐姐你看你这种龙琴年轻也共来给龙琴姨
9: 原种龙青年轻裂孔，越界龙青年，谈的减三米多里钱，我做个人。原种龙青年轻裂孔，越界龙青年，谈的减三米多里钱，我做个人。减三米多。
7: 나담 서군 감사 타니키나 수고 수량 최니 생수부디니 벽에 롱칭키 순가 지람 균의 돈신배 감순주 기사미 돌리 천시 알리 천적인 쇼케 야지히
9: 텐게군 감사 알리 천적인 쇼케 데스트로하히
7: 다지슬하고 탐포니라 차진시 기사미 돌리 천키 김장로스랑 천 그지 쇼유 된줄라 당초 예수 뒤즈링이야 퇴버지체 장화지체 다지 치부니 치불라 아니 파급해버렸다 기부지체 아니 다지 예수디 죽 집에 뒤즈든데 진리도 아니 남자 사부다 사디 다야다 샘제 교회다 간다 나디베 슬림블리스 차주도 와
9: 시시
7: 달하바도 먼저 다지 개든 튀진스도 그만 아니 던주
9: 니비니메베
7: 어디나로 양킴다 삼으로 가레스 지단기 체대베 까네디라고 말베 체체캔 임베스도 배차샤는 권다부 니무고 야체 쇼게 라모토 야체 정세디네 베 주급된부도 까지에샤체 아니 랍자조그스 랍다가 신나르스린 브니르체 미에 기린님브스차 중시도 메브체 칸다 김다 삼로게 네 부고 남부팅제 제부 통윤도 안에 집에 김다 망부 잔셈지야 배 망차다 취스야니 잔길이 치차샤센디 잔팅제 수수수수 춘진 제모도 못 살았센디 이게 이게지 되게 마 대용도 와
9: 시시 연지라게 관리한 거 좀 시비 디네데 티 관리한 게 년통 춘주제 통요 유발 아니 공산샤시 랍저 소조 유도 삼바 탄주고 님이 숨디나 로리아 아니 디고이나 로기 부조 유비 김상망부지 로베 세세 팅팅 내 바샤 수도알레
7: 지지
9: 조인의 정전디 베 타케브지 머춥사 아니 님은 굽뚜기 디나로리아 안에 우주게 지고르발 세상에 취 티제지 야미장난 취기 드링키 감숨주 티제디나로야 임비나 김단단 부소야 당난 취 콩싱 차베제리아 아니 부주소 라자야지 조고 유대선바 아니 부주소 야뇨단 레버 정전디네레 야고지 리조 머춘베가리아 아니 심베나로레 심캄비네레 감자 레버 아니 기등게 볼레버 디제라소베네 튼디 티에르기나 야지 김단단 부소야 세지 수교인라 학발투 드링키 디젠디나로리아 나는 지금 퇴근 중요 매백이 다 등글 대비 가리야. 나는 지금 코리오기 김배 양은 지금 수감 테리기네데 지금 옆단례야기 내튼딘제 등고리 수요동안 디네데 미세진지리샤 삼산도 나는 지금 학발투다 토가리야 내비 중원의 시비는 다 낭세 총계 동조다지 도어단 유도선바 양은 지금 등글탄 군근이리야 이메기 퇴주디 통아 아니 체나기 퇴주디
7: 징징
9: 딘제지 제라 양은 추 추제의 인내의 해바 하장기 숙침부 협의와 타난시 병은 추 초의 추리야 야 지영룬 티내의 마부힘바 딘제 손자 부고의 수 마잔잔의 지가래 카베 간데야 아니지 코류의 김베 니코야리아 가부시다 이거바 안톤도로즈 직진치야의 뉴베의 인내의 셴부힘바 부카지 아니 님니 숨나로리아 롭첸다 롭종나로리아 교시지 슈토기 당만 주 부고대야 근제 최고의 삼상고 되선바 양은 추 체리 Dunbegone, Tanan Simbeji, Kurim Tan, Dembegone, Puruzo, Simdi, Lobjon Toria, Ne Tokiagi Chido, Anansu, Lobjonji Nandon.

0: 롭소 타다기 심어
1: 미시기 뇸라게세 싱서
0: 디네
1: 디네
0: 시주 닌좀기 부조총라
1: 디네
0: 디네
1: 김자 롭소 낭퇴라 롭정 수요
2: 지문의 차샤비는 정말 수수의 부조디니야 균형치야디 하장기 계침으로 동안 다시 균형치다 부디니야 하지 고비이나 신이 아니 부디니야 더담 체비디 디부지 용어 투구여시바
3: 시시
2: 당연히 부부에서 규정부시겨 이 기부로 랍자 쪽을 하면 되나 아니 쌤추 도모토야 딘지에게 내수 체윤디 응안한수 긴다게 수수 준도무 그제게 담바지 체비니 부디 캔로치야가 삼로디 슉체르네야 또디 경찰 쪼라디 가래 주비는 아니 부부추 다 순캄 권리야 딘조라가 슈능신 수캄티에기 깔레카보 지금 생각 날이 캔도가 삼로 딘지리야 딘네이나 아주 김다지 문에 차샤비 내래 예수지의 남부신문도에 디 남부카니 잠진 주구도 당부티는지 콩리아 수야기 수캄테리아 다지 깔레시라카데바 야면은 단디에 아지 고유다 남식의 김배 수의 태무토바 당아주도 스납디 개된 튀진기 예수님 뉴스도 교정부르반
3: 그치
2: 但不去，你是隔壁个退休体验来，就退休出了是铁的吧？
3: 嗯嗯。
2: 你过去呢，他就咱们这样一年是，第二茬子拉多卡巴大呀一年是，广大参观车啊一年是，他看他你们的财务被固定了呗，是钱什么？
3: 是。
2: 你这个讲了呀，大大一年俺做啥退休讲了，恰恰比呢，顿住他公告对吧？那么对七八月份退休体验拿落了呀？啊你。

0: 你去克隆地那里感谢钱不是钱，养龙地那牛牛牛牛吃，那你听这个金白不的，他去牛大里亚的，什么看他去嘛，抓那面不听这吃呀，他可能心不错，苏格亚两百港的，那你去来不的那里去也吃个用别不进我那吃下边呢，嗯嗯，面的那里去，牛大里牛米酸的，嗯嗯，的老君去对了，身体干给这点么土也酸的，嗯嗯，你看大银白他去，你具体是长面看通过的是呢，不会苏格亚的呀，谈到伊那他去，年数结不多些的，苏格亚谈到六六七七五度，原本么多不的，去几了年不吃不嘛这些事情，什么看咱们银白，苏看天的那里他去。
1: 就是嘛，搿是家庭背，搿是家庭背的，别定俺们家怕真难。
0: 好的，家里呀，生意老在热，就是嘛，家里家庭别给，别定俺们家怕真难接不？俺那说，他没根本我那水平那里，你们对自己别得了了解，家里看看，其实那没办法吃些什么？生意那姐姐，那个作业是哪里去过的？就是嘛，当俺那说，看到我那水平那里，他个什么这个什么看不呀？给我用过的是不存我那水平那的，他个啥子？俺讲家庭这就越好吃是吧？不的，其实就是嘛，买些不些，哪里敢吃？俺这其实那不就是嘛，真正吃过多少是算那些？俺讲这吃些是那里，给这么些吧。
1: 爹爹，伢子其实呢，去看老个三百，全都买不定这车子，嗯，可怜老年人这一多。第一个不一样，就看到个什么老人家，他不会的，嗯，出门多，绝不落去。老家住你出门买不起，三百多点这短用给生个是吧？嗯嗯。短款是第二组的，不过老家住你嘛，对不嘛的下子，所以呢，他萝卜托不起个嫩小，老家也不用那里说说，搞不月不大，搞不买不一样，说说先不打，买先不都要仓不落去，说说看点价格有些。他这个仓不落，其实俺钱没托不起，那什么上去？所以呀。
0: 但是呢，他们也全部三十几，竟然就来个多啊！顶这几天，杨楠水土三十几平的，不过动作也杨楠水给起三十七，童年生着七个多啊！就咱他们那么村我那水平，那俺那水不过的啊，老多错别接的呀，真不得错多的是老多咱吧，不过他都黄了呀，水别给哪里干的，最难的当做了呀，干脆去呀，咱们买些，做一呢铺住地的呀，就俺那水给恰着难去。
1: 电表有个国内不的，那你年岁推出年初，那不才错啊？那老人家，老特别的，钱多，那年岁恰着难过的，看见不着钱了。那天呢，看到节目呢，吃下边的不着给生看的，但是老早家里也过头不吃好多啊，什么都过生听见了呀，嘴呀，你也不是把俺那是听到两个。那天那老人家俺最近那最重要的，那天看你怎么去多啊？第一呢，他请俺那最近看到难过多，第一看别去的呀，俺就觉得多是吧？看咱们中国的年岁，个人不的，就这种有的。
0: 他们得了，就看这是个些年数的主动业务员是吧？就当前的，他第一个那是跟这学的啊，三六个月可能就给他批停这一季，我那就早晚你那更多嘛，当啥？广东他个啥那尊重多啊？他们第一呢，第二个你们处的个给现在对不对？他第二你们过别人时候是吧？第二别的活的。
1: 남산고르다지 자작보라시다 아니 사단보라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군시야오르시다 아니
0: 김달린 게 돈디 다직 나브르스타 담브르스타 즈브르스타 딘데라스딘지 아니 도담부치야다 정체 티 사디다야다 교승아스 뉴스야다 딱한달로스 망부지여봐 땅 저희 김다가스나 가르어르스나 야츠인다스시메 다스엠디에 속고즈 인다스 또 보고 증언에 샤샴 아지 뉴인데 이게 그새 삼성라지 같이 결로디나스 와스디
2: 감마 아무나게 돈다 줄수
0: 다 줄두고 와서지 딘제기 땅한수지 머저도 무슨 콜카디 람산지까지 디가 투비치야기 능순티 아마는 저 부초리야지 근데 우리 심캄텔리야 지 중재 님 바시라 용고도 와 지디는 부초 심캄게 쿄무토 봐 안디레 독제 파마겐 독게 삼로리야 파마다 부주게 저와디 돌도조야 니네 차샤비는 부주게 다 랍자 조야사디 가레스는 다 집에 독자시 지인 봐 랍자 조고리스도 니 지세 요리 도담 요리 민수 요리 디게다 랍자 조고리스다 디베 지 총부지리야 샤윤도 부고 랍자 조야디리야 심캄디 직다 양마다 고지 증구여서 봐 숨네 차샤비는 다지 랍지디 고조다가 근데 롭중 진이마 조야선디 롭젠 초들이 남주다지 대샤 스구라 그지기 다시 넘교티소 야고메 교선디 다시 간다 답치지 배주 제제 신의 수 샘디 초 롭중 갈샤 토유베서지 세상하는 주 키시 부디 샘고고 삼는 시장 기탑시 있든지 클리 클리야 지금도 다야디 케침브림도 지 모제 콜카가 없는 신 지샤처 스르발 딘제 지 남베 토니 균도 담이는 부고 켄도가 삼로디 숙체 주도와
3: 진나다. 진이나기 메도디게 딘제 찰라.
0: 이행고충. 메도디게리야 니마 딱 봐시시. 니회 다가시 주의. 턴도 샤다 쇼리야 추겸 얘기 딱 집어 여시. 메도야 후 끼워줘.
3: 오세. 그라기에 딘제 수유두. 난수 튀기 보호세야디. 메도 능신시 쓰시시시바.
0: 당사시.
3: 쟤는 보호야 고야기 니회다 추디 가르치시나.
0: 부중기 람부추 미도르 코웨 니웨티니 부주르 코웨 케링티타 괴자티 인시
3: 부중 람부추 미도르 코웨 추디니 부주르 코웨 삼시타 님시티히
0: 퇴균 초에나 시두르 뉴즈타 레니기 부주기 기체 망상 통화치구
3: 퇴균 초에추 럽준 뉴즈타 센조 망잠나
0: 티웨이가 춘지 뇽잠타 부주르 담가 망잠 용어 당쇼
3: 부주 차노 용위 코유디
0: 메도르 코위 서규 신부티타 지르민장

0: 남리게 참들립 뒤티링기 감숨주 계산이 돌리치나 제지 변동 전차장 추초 드림이진키 십시 친구난켄 예준나탕 부산점들하시
1: 나난초 지멜리 채나 양갈지 적지
0: 땡기 슈딩자고
1: 슈딩자고

0: 生意那不错，项目那不错，确诊滚丢机，啊，确诊你不提呢，生意哪落呢？生意那不错，目前呢，我就学一个确诊体验呢，进入移动我就落了一个密室给罗盖的店内，怕难看守旧特区银白锅体验。你对，七个给研究前辈你这边玩心呢？中国今年米色间给罗盖西克南最高，罗盖体验呢，开局西北特区西宁个月把同一时即可预备。
1: 罗盖店内帕南康苏教育馆领购，店内尊重南区读书规制食堂，这不月，伊那昂明儿这边给新疆民呢，公园帕南康给罗盖住宿席，帕南康苏教育崔德彻这七星月景，帕南康给罗盖提帕南康堂三块了，这就都不钱呢。来请明日给帕南康苏，如果堂块了闲了，出席吃个温州羊丸，得不就准个赢不是？
0: 那是老师，那看人家我就拿本车证的，当我那三月来这边那段就是哪里去了？他一年来啊，没事，随便几天的呀，没事把些钱呀、羊毛些，谁能新鲜些？但他的车里空的配备，退给别人，我这三月来可以给潘老师自己用嘛这边了。第一呢，给退给人不是吃亏些了。
2: 啊，那老师，那看人家我就拿本是不一呢？老个的，马子穷我这马些，第一呢，没修铺的拆迁呢，开局不谈，将我嗯，但三月来可以给潘老师自己用嘛这边了。第一呢，给退给人不是吃亏些了。
0: 啊，那老师，那看人家我就拿本是不一呢？老个的，马子穷我这马些，第一呢，没修铺的给拆迁多少些些？我就拿算了。他钱呢？潘老师也给月给，但老个的呀，马那卡住自己，哪个用呢？那是老师，马那给周春天呢，穷穷这些天呢，平村对接咱们是多
1: 南抗美的最新级别，七五天的加起东亚团团结，他盼南落街了呀。边角偏这天的，我虽退不去，团结人不热死去，我就难下了。
0: 啊，来乐死乐死！他这对盼南给落个天呢，没少碰点扯皮劲呢。每当姜文说白给他，啊，三五来个客人给盼南给设计所，给团结人不是完了。
1: 他难下了，
0: 乐死乐死！黄连我这学校的那老干人子，来请给他盼南给老干天南落了呀，他的，俺就错爱南落了决心呗。老干东西团结了也没忙不起，毕竟就全部有那了。
1: 但提天里呢呀，只有这些头顶着是我准难多了。
0: 哦了。
1: 这边去你这三角头，你随便玩些不赢呢。盼南老街准备催的天呢，盼南看不见苦油了，盼南老街数据催的汤不提，赢不起这多了。
0: 老是老是。
1: 这边去落初级空年赢呢，盼南老街的准据三角顶着起，但另有不起这多了。
0: 老是了。
1: 各不提对赢呢，这边去错过时机赢呢，落过于盼南老街是准据缺席，对于不谈谈能行，老街天呢推起多。没送去他们盼南看守街头局吃过钱要的时间快下了
0: 乐死乐死他这对毛被盼南老街提那推进度没忙过停车我真去多了是吧
1: 这下了
0: 他钱呢老街苦了就去别隔壁也搞在地俺们随军队同样预备给老街提出的几步的办法
1: 但提醒这事下了盼南老街就没得办法了第一呢俺们随能滚去投资看钱给老街能行去的投资日日里呢米亚租金的他能是马普坚定这些买账但提交材料吃小品呢就是日日里几零年给咱们吃过钱听这事下了
0: 来乐死乐死但几零年给是怎么我那个教过学长了吧
1: 学长了
0: 但女主熊浪头浪过个就是日日记得家月不一年来教过学长了吧
1: 学长
0: 罗给提你头都浪过个得不起月不马赛推出看了抗战时教过就赢了但说不他不买不行赢不赢了但拍击给罗给提那罗里没得为能做的这全都卡不得生病
1: 学长了但天天里呢，中国现在开的超外套里呢，两天这时间我就难断了。
0: 那是。
1: 毛文白盼南老街天呢，就算日日夜，几零年给咱们脚头不疼。脚菜天呢，中国上海的那套行去老街牛菜给得你赢不贴点钱赢呢，没错，盼南。 나 로게 티나 데비나 교메 람소 기미디 웨능 츠튼 시그리스 제코 도알라
0: 나스나스
1: 나틴데 제인드 잠바 로게 티 데제다 파난 캄리아 교고비나 모엘이나 수고 탄고시 유브디다 셴모고시 도알라 체겐 조디 틴데 신드 잠바다 나난 츠야 숙시 탄고시 고야 데리샬라
0: 아 레스레스 타키랑 숨부네 타그란실 당 아주 년제 라소베 나로 통야리 이네레 아직데 푸주 데겐기 다 카교부 츠이나 파난캄 수마교 공기 투수 하청 정부직 나로리야 정다 점이 나서 지우고
1: 도와 리샤르샤르
0: 다 마세노 공리야 키랑기 파난로게 티 미슈 품데 첩체제 카교부타 장원 세고레 크링기 파난 스지수 게 토규 임브리스 저 원조 넘버 바
1: 시시르
0: 다 체자 파난로게 티 뉴뱅원의 셰베 이네레 다 미슈 품데다 하람 직부티 제 제도 와라
1: 시자
0: 체나 니드 비에기 최대 나로리야 로게 근제지 배주는 거 유나
1: 레셀라 다 티텔리안 티데스제 오르나도 와라
0: 루스
1: 틴티 파난 함기 최대 파난 로게기 힙충웨 저소 틴데시 페주시 그임지르도 와라
0: 알레 레슬레
1: 저소 틴네 퉁오 토디네 뉴체 춘주지 임비지 탄다 징체 틴네 미주 유베 타고지 규체 힙충웨 송가니 기와리네 고규치 그임지르샤라
0: 레슬레
1: 힙충키 송가 틴니 이네레 기지 파나스치네 편도 체규마세 송가 토기 빨리 주셰 주마르벨라 Tien cui de kurim shibu yin de song tang ba lian qi ge ris jie kui xia le.
0: Le le se le se. Da qi de ni du bi ya ge cui de na luo li ya da par nan luo ge ge yip chun wei zhe su piu ju xie ge ri zhi ba.
1: Ta ran zhi xia. Da qi zi yin ne cin zhi ke jian cui yin le tien ti cui de na yin ne te gui ti gu yu qie da luo ge ti ne li zhu bi dian bian an ne gui gu qi tu bi yin ne. Chum zhe ti yin ne se kuo le tang tang nin xin par nan kam ni wa er ki Miksiki lo ge jo ma be le tin jun ju pu tun tin na ngar we ta chi ni ju ju yin bu chi de dong ala
0: nas las
1: ming a yin na sim jo chok be den ki su be tu ga ci xi xi gu yin na ji lu ni dong ngap ju le kong li na pan na lo ge tin na jun sim bu chi ge ri si je ku xia le
0: las las ta kong liang wo ju xi be chi zhen di na ji lu ni dong ngap ju lo li ya le be ge bi ya mi ji ge lo ge li ya de ne par nan kam su ge tu ju ri si we guo de ru ba
1: ta ran ji le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시니
1: 아지 아메 넘기네 견조 쓰는 누구에 견조에 던도 더 나지에 지문도 걔나리아 닥다이야 던도 계지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 그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었구나
0: 땅 안에 들어가도지 구다 토부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허르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매베 클리클리 대기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 제 세비는 캐나로그 세리디게 가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숨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네로도 다체는 텐동안 주 토나 치고야 가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넘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 치고야 레마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주 텐도 클리클리 대기비야 타 캐나도 이네레 다 세리 유두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 ta, Kalasa Tabe Jilanga to Susinda and Jelian Teta, don't in the Jayu Mele, now Tangurta.
4: I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Kalasa do, when a Kuluman was she dry yubja.
2: Munita,
0: Tanga in Ele, Tarina Jujitanje, Kumshia, what's Jabu Chigi Bala?
2: Yazi Yazio, Nebuki Nile Yagati. Yerub Kuludin so, Tangaran so, Sergio Tom Webata. 여럽 수저 토르 타비던 규디 체리다 튜브다 디탄지기 소아 계단지르다 계란주 신송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암라가 그런서 클래시 못 뜸나 다그럽스이샤 먼저 디게 촐라 마담체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오네
5: 제정님 신부시도 촐라 마담체 양치소 아
0: 레세 암라
6: 俺最仁义的国主不谈，谈的呢国主不，穷酸的国主的，空闲年把穷多当年，南下军队呢，谁人突然没当我谈，谁人给缺点谈，点在了拖难去吧，缺当缺路了，有人给空闲加个钱，难过。
7: 现在那么说，光南区集中军队西边南村的三处不是？
8: 下面的杨某小姐啊，现在给控制西边南市的整体，现在哪了呢？村里垃圾塞给什么地？建筑路面不塞行，轻了别。大嫂偏的用完，扔水机，开不开了？人呢？不辛苦。现在已控制。
9: 时间还不错，我们三，我来这边做用手间，这是给不赢。
10: 老我东查街西里偏街的巨人车土，昨晚米西里的凝聚都有了，凝聚提到村别，菜里不一样，忙他去吞药。
9: 南昌热冻学生三度南迁，二里千里开间爱迪生气。
11: 每次你通通去木塘，主管的吃完的特别忙活，热冻最感觉怎么样？最令亲眼见。
9: 那边的吃个大便器，泡面汤嘛，讲究礼仪。
10: 俺每次的千里给普通都叫我吃的，天天普通的温州用我吃就赢。
9: 中国第二个季节，前季新大脱变，前学生气。
12: 村里连听不起个文言，绝不赢呢。初年级别没有你，迷茫了呀，想不得许久贴近。
9: 咱们邻居出大气血，二里微软公司娘们这仨对吧？比尔盖茨赢。
13: 菜季辣子配给钱不提，闽南给错了，收根钱不提个赢不是。因为呀，闽南的土壤的葡萄地里头，冬过不来，过年就要麻烦。吃酒买包过年的呢，人你偏见的苦个生活的，小着你是。
9: 江南边落水的，闽南的没里边，没不塞心。今天的生活先到这边，过目千余。

미리 듄디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컵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부당에 지소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튼다체디 팀러 듄바 내듄 탁주치디 팀취바 겐더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준글

0: 南爸爸。
1: 哦，那个阿妈。
0: 他能是超热情，咋子心态做么事事差用的？
1: 热下热下。
0: 啊，南爸爸，你今年哪了？参加几届？咱们也下不去，这块住的。
1: 哦，大大的，小了你，莫差弄几路。
0: 莫着当我妈的，要着吃着的。听说莫着忙别家了，下次可不许多，全面弄穿了的。啊，有效。提来，南爸爸给你几句让我带接着。
1: 茄子，那个阿姆让个咸鸭呢？用钱多啊。
0: 嗯。
1: 米仓妹，给我银子的。
0: 是吧？
1: 几句让我拿了，忙是带皮呢。熊龙的，羊是些恰弄的身皮。
0: 是吧？
1: 马赛，可以为，把做做呀牛西拉做手
0: 啊。是吧？
1: 那个阿妈。
0: 嗯。
1: 唱不些呢，我也莫是带你去了对面
0: 的。要不可接。
1: 大姐呢，阿母你，几句让我爹接着。
0: 着着，几句让我爹接着。啊，来过阿南爸爸。
1: 呀，那阿妈，
0: 你
1: 先说。
0: 眼光全部的精彩。
1: 哦
0: 哦。哦，爹你是。
1: 你是没。
0: 打着打着。
1: 打着着。
2: 几杯苦油苦羊不汤，苦油了把它做全部没有味气，场面几过了忙咱熊的也不远。
3: 谈的你毕竟去吃最你说大大事。
4: 原种龙青年轻的问题热爱龙青年。看到原种生活娘大的全属不足。
5: 原种龙青年轻的问题热爱龙青年。看到原种生活娘大的全属不足。
6: 三宝林业公干上第二年平台这边菜艺术团团今天主编菜团热上哈瓜是
7: 听的列车南是越南团走呢给对林美丽卡的列车忙做出强度冲击起萨尔基路域电子抗拓萨尔基温习保尔集成学域谈的第一错位我为记者起过别用错什么成为过他
6: 给对起爱虽然那是冲击阿姆的总记得进驻年到时候进去给他们就来过过当了同步了我是连年电送前行预备过了
7: 陪马会看起蹦的时期每个给探长狂败节年慢起点在送行预备官
6: 阶段人三队在就冲着初级特级忙做出三百人年错啊必须错过预备过了
7: 年先把长节我住起也弄起龙洞起路越绝班如果为一往超过过所言下面列前去南屯西部的南三罗呢
6: 强度冲击起三级路越电子抗南强度社区民马经主要运天抗起兄弟主持人不年咱们预计做点针对排汤，马的周边边白马溪白居区牛尾桥段烤肉摊，江西呢，田园南的公园汤清土镇尾，刚安摊面拍了，玻璃摊一里溪街西摊，我不卡记了。咱们预计摊，白西尾建筑单位，外东车位临近交通公园七百米塞，茫茫根深几只溪，沙土路西侧呢别的车别，我送去路局零星有事，下面铁锅起三九十五元。前头创业期三期陆续电子抗年记录年冬前面转了转年别具七五数不谈贴个了前头社区密码经济奥运联抗期兄弟主持人不谈前头预计做点针对说针抗忙不又不谈全额部主席额中央的谈陆续期这不了细节中年又不提他了前头预计谈配席为经济单位陆续配局把干扰期年度节运行月前头创业期三期陆续电子抗期出席开建时期每个年前头社区密码经济奥运联抗期兄弟主持人别针抗期杂技八堂我不针对七八点年经济马当空期前头堂前头预计提醒前头社区密码经济奥运联抗主播所及陆续期团进加入我不七八马赛前头的经济当马塔三万主播堂今期组织区别别的不能是我不七月针抗期针对感性呢刚才他们的路有事前多年配合了刚才他们的政策谈不提示针对感情 가능해 담아디니 제로니 동 자민 예술료 다워 주비에 체 주군이데 참도로 쟁주 당에 롱 뒨주 커와 찬수 쇼에 니모로 비지 남디 고메 탕진토 진용유바 테시 참도 총계기 사지 루유 덴주 칸키 세제바 트린하며 게다디니 남디 고메 탕진에 참도로 개용 식시 게다디 규니 장매 매게타 편종 담보로 제유바 도톱지 숨마시 참두 유기 조퇴원 정칸나 자칭어부타 루규 잡아라 디순바랴 년듄소 잼듄 락제키 참두 유기기 럽지 럼징은 바체여 잼듄 감난키 마디 좁게베 뻬마키 폐주치 뇽웨 마크 요체타 산년티게 망초지 칭주마라 로교르 지급 냐자체베 응어바테다레 망마 근심직지기 나손로따라 치진치투 게듄지 미리카키 레치 망초츠 참도 총계기 사지 루규 덴주 칸토 사지 응시 바월 제전 슈바규 단데 디기 덴베 소와라 나외 진짜 체교바 명조로 섬은 중요부지 참도 총계 제디 주의기 미만여도 바 호이 신기 바오츠 랑소 토네 대자기 멋이 덴부 딘규 타자 난주의 표규바 갱럽기 닝도 다르비 동화타 랭치 레네라 시초네 땅라 학삼 남다타 미만라 샴디 호르타 슈주 인시 숨바시 계정지 덴조 칸라 다고르도 용케 망보 요바타 장매 응시 바위 담규 년바타 사지 쟁을 따와 루규 치진 치바 제체디 동매 섬규탄 긴지 용도 치베체 배부 야준 키 심슈 피터 체육시 덴조 칸키 점칸카나 쟁류 첸키 지세 작체타 쟁규 깨대 지체 타동 록두 렌조타 차도 내매도 부위 레디 소유 도르자 도주타 응시 바위 전수 님 처림신 레치바 탐 망초 망부시 디카라 응시 바월 지천 슈월 용기역시 참도 총계를 사지 루규 덴주 칸키 겐고와 도지 유예케 난초 쟁의 통고 추바 체주로 배준 훈미 체바 마세 대동 정진 진키 점든 레디 주네 미티외 망외 루규 진내라 균의 띵습 륜토바 체 유치 숨바시 사지 점칸니 루규 제슘 칸시 기마 마세 슈노로 계지 링루키 로스 비유시 장시 대료 계준지 참도 총기를 사지 루규 덴주 칸토 타동 로중 동네 주미 지세비 정달의 진지 주유시 참도 총기를 최대 루중 키로마 양젠 하며 사지 루규 덴주 칸나 지세 격주 중와라 보바 참 기초 단디 디기 덴비 초안니 레 라보 중와 시민비 녜 로중 야부 체주 인시 시합시 참도 사지 루규 링년 기 낭된 타 배규바 겐럽 기닝 동응바 시비 제든 덴주 칸시 인비 참도 총기를 사지 루규 덴주 칸티 참두 사치 닝도 균진 체유타 계제 링루기 롭수 딘시 캐친 메마 망초기 닝도 내세 제수 교육시 참도 총기를 링내 요거 주기 당주 수지 순바 주장 순바 정주 청케 사지 튕고타 링내 요거로 공비 시중 롭수 미리 튕지 제냠체 딩스 투규로 끄디 동화타 차도타 처미기 레디라 데니 사지 루규 조지타 주든 소외 롭수 댄디 베니 참도 뷰다 공비 용규라 그뒤 호다 동주 인시 숨바시
7: 찬염서버 토제 미시 돈게 이심베 당레 디와로 수룽군신 창아지리치 게람지레고 고예 당로 통보니

0: 天天平常三九年查理前期总之经过这些人拉他虽然们听住了谢谢千个难看拉过四人了这不这所难看廖文君了年春秀看我完全拉他这四人建议天天平常三九年查理前年春秀才你看你看你平常龙天年轻烈公别见龙天意
1: 绝对吃着腿多东边塔各只思绪地内塞着起滚对生根儿盲催托念所滚穷的儿皮微信地内钱他的契机三五错别来生地内平常龙城年轻烈户头盖龙城起生根儿滚对滚穷西别来前引
2: 你对于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西部的三个月门
0: 진의 시타 계급 섬류타 론주기 커섭이 라도 카바기 광제 티웨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섭 가지 정 롱주 제초 토시러 월응학교 조교타 켄친릉신러 월 시동 계기니 시조교 시제 낭투 중국 지팅키 레니의 펩니 루진으로
1: 중국 지팅기 윤지 라도 카바 城西亚耶勒 点价于了 烧江阔月底 카바르타 안가마오에 레츠치라 슝길 인제세 슈츠에 롱스제네 태동예람 칸디르스이처 카바르타 제기야 르지치리 지글지처
2: 웨이 겐아 쿠추 추제 촌라쇼샤
3: 카지베 추글루베 추주 어제 규베
2: 아 디
3: 카요 옌람 카바동다 님부디 참쇼 중국군쟁기 카바동다 사와 에 카바다나 제외 모서르시
4: 생례제 공감사 단단 넘버 2 생고초베 레진디니 변종 룽트 닌트 레고 벽에 룽진기 산듀르 군드 군중 시베 치직 레진데지 나딩디 레진년준바 세듄이
5: 링게 공감사 나 레진년준 슈킨 이시양 진이
4: 생례제 팅디 산듀르 군드 군중 시베 레진나 저준 소위 저다시베 트디슈베 링게네 시브제 난데카 진베시 신신나쇼

왼잠기 채무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신 자외투 티속이 니시르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내체히

0: yang gap gar ngan zu sim shu nyam ba ma yin bar cha le thang lob chung chuan so ki nu shu khang rong ki nen ne ku le kha ba ing gi xie ne sung mu du pe lo pam thang xie le sung ma du bi chin sim xin ki reng yi le sam xi mu du pe qiao nang so sim ka ge ya che ma nang war ku nge le le xi sui ro nang sen zhou leng ge 同我们南部天界里啊给南部南的总之堂一个南位心给为能写别别的敌南去增加先屯列把中女呢让屯学徒穷外音写吧天界里啊你们继续给你们南部天界里啊脱了六郎谁哪有不熟 先便起, 三八将呢, 先屯主。 提达尔前呢，让其列王了，给我用死。第二，几点第一点那边，用这一去年他们的日，去年第二，他东想起十九提达前朝的，几点第一点，先便去西龙当行，西龙第了点呢，出个军呢，再度点别列王去了军去，给突击。第一个，他们个年年里。 급티르 롱요르니 심팽키 셈지 잠지 지심라데네 자와주나 심팽키 시롱라데네 미지 투실라 그슈 쳔보 팀니이라 남양 디기탕 게게 초수 듄규 치도 기네 니트용 체베 바동나 만수 심팽키 삼바 하장 개치와 내시 지급
1: 满足新奇根据堂各个方面的养老的从来给制作能新平堂结构所了点的看来你也更要不切图吧是我都不是文章提供怎样充人的养个车型真最给面积切的新银白先了三十堂新平给三百提的他说还将开启玩用的
0: 新平区归拢十天的主办，强化适应呢。我这站马多，这不三不行，土狗，年点一。农村区温度，京东所列杂志今日刊起，今年新都气味，今日刊起了，若搞了签约。今日刊天的，冷河顶搞起个，卡巴团结堂七种七天系日，各地都。 랑코르키 카발라 사르테 하장 치와마세 어지 꾸미 친동키 철럭 출신 유베 콘즈 고급 대당 뒤네 두동 로게낭 폐게 침부 총유 웬양 철럭탕 사르테 대유지 리미 동차 망부 유베 킬레티 님게 내수 겨와지 티네 미신키 모주 체부규
1: 昆子打了若人吃鱼，人数短穷。京东所列在这今日康堂，今日康体打直接。他说今日康体呢，穷龙给三把学起为所做给赞助性月吧写穷。所做给昆明村吃完内部米粥板，新女预测所别内部去定都当心。昆子再往坡。
0: 路途门别日瓦端别，打起开林店内前面，或者去端端南龙琼门别，空中热土浪的，浪口去入错西，只做前内，京东入阳的，穿山卡度，提着起切过别个月，控制京东所列在这今日康堂，打起端康去他国土。 这里忙不着呢，京东所列在这今日康堂，但米格拉满别堂孙金切，况且京东已从南七个图提着两个国内，这个米格也全部打了捐打。年初的日，老家人军退都穷游，文件况且恰巧的他了，打起桂林康阳马老板。 铁来多的心术极度之呢，今日康体各种吃下托下不赢。 미디 소 진일 칸네 카마 제파 로 듄게 잠 칭송 튜림 티나 만소르 티베 경군니 쇠바 제가와시지 웬경 다키 칸라 보잠 메바 용조 리미 튼도 루지 심지기 켈레기 편제 토르틱 당유 디다르 제베 탄제니 경군 쇼친 티베 자샤틸 케보 용구 촉신 리미남 너슈탕 뽀베 킹바 둘라 탈 진인강 디니 진동 소레 자제 코레 소준 차샤기 차셰 개진 시도 교와마세 뉴바 첸보 퇴신유 지수 라리앙 진동 소레 자제 진일강 디블 니웨 갸바 추제 퇴기 지긴키 진일강 시 돌린 첸네 던지당 진일강 디 진제 옌라 진일강토 교와탕 진일강티 겨준레게 겐구르미나니 난츠 로망거도냥네 겨준체베 랑고르키 카바르 튕기 소제 통맹 군진지 콩키 옌라 진일강키 우슈 군진키 토겐시베 겐시기 시지 중급 송퇴 다경 문제신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중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리디 교 롱푸르 규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리리체
2: 시계라 쇼베 베르베나나 마탕 잠링 사초 칼위베 베게 롱친 생길랭게 공감상 나남조 사디 모자르템 규제베 지조 담내레 제나 제와 가르시 말레젠 조조 쇼게 로데이 디랭기 뒤즈엔디나 디게 리공기 서고바 벤조 라게 베웨 치디트브 장지 자준 입진짐 사농베 유기 괴바르다 시와 쇼게인베 땡게즈 센세이 오쇼 생길랭게 베게리 제시야기 허인 잠불루트삼 서부군 라가분니 편정 맥주 총계 리조종 양슈 향기 나공 본좀 롱비 난도 차유 본좀니 문뒤 초바디구의 낭세 낭슈 초구 야게 예다기 초바신 마마 유티 표현업기 조람조 지가 유배 계슈 산더 평균타 치긴 지연람 딜라긴 시베 민티 편정기 대면 강사를 예접치삼 유지 롱바틸 지도 유괴바탕 정중기 통공 망측이 증내 출루기 루규 나럽기 땜규소 튜몽 메인비 개주 모두 튼신 나위 염교키 지랑 튜루와 쉬바 마세 원기 루규트 본종 대관탕 표대 안비와 지지 서무 중대 표대 안비기 끝이 이게 톱녀와 마세 권비 가장 최도 생계탕 낭센 듀갈 골기 무의중 땜규 전비 첩전 중화탕 라바르토 미망 칭주마 표대 람바르토 본종 대관기 믹스기 피수탕 내린 습지 슈대 망망와 녀주 대비인 저든 저와 섬의 충대 매제 공부지 교탕 탄삼사대 미리 튼지제라 라나 매베 제제샤 유부지 롱부티 플라차베 서부군 하가부 시주차베 니리티 당장의 고요탕 지차긴 지도기 깨우군기 이기 당가 제시유바시 현종 맥주 총계 제주 총기 서부 유고르키 고무체베 계지 개난키 군중 유고 망부시 내티리 유고 니세르 편면 유티 변조 용보 판류라 튕긴 상부 중심 유지 롱부티 폴라 차베 서부군 하가부 시수 차베 니리티 민민자와 나잠 비수의 바탕 지리 자치와 서부군 하가부 세계 유지
3: 당가수 다세 편도 사게 롱반다 이나 제당 불전 롱바 세 롱바 그런 게 매라야 불전 롱바 텐데 세게 열리 폴라 다 칸라 디 칸라 탈라 카르세스드 자프 공아 걸보 세게 열리 디게 자프 칸라 탈라 카시게 자프 공아 걸보 세야다 양 카시게 제 로 인잠블로도 양 카시게 제 로 멍콩 걸보 양 카시게 제 라라 칸카 쩨톰세 다 콩게 제 니시게 로르추 티노라 라탈라 맹아 요 세게 열리 맹아 디제게 나노라 다 용서 작바세난다 찹차 체슈드 제 자본 공라 갈보세 데세게 열리 데네 란달라 제 응모마기 예토 게랍소 글랍줄라 칸데 요르치디 표게 체시야세 당가서 표 가는 몸보 여러와 디게 가는 몸보 요데디 쪼다모 디 칸레게 나네 칸라 치쇼나모 칸라시 데네라고도 샤르게 마차봉라 장기 년차 통라 노기 강차 뜻에 로인 잠불로 조세 강을 전부 신이세 뒤에게 나게 로인 잠불로 조세 다들은 나도 지난 바 스고 팸도 사게 잡이 강을 달라 로인 잠불로 조세 그래
2: 계수 따바 체도 차비 롱부티니 파세 장사탕 너주 총계기 사조 너주 종기 로샤경화 공탕 잠도 빼바 종기 뛰규도 내유 계수 롱부니 폴란 조디탕 다라롱디네신 유이틴다라 낭인주리소 신뢰통공 편숨소신 폴라 샤마르투숨탕 끌숨기 세리조르제베 족세탕 추소기 된제 편숨소부마세 야즈군부탕 자용소 人间面子那座 강사르기신 방토 지상기매도 도마세바 당장기 커우탕 지두기윤종 방향기초외 진생지단소 人中赛以及中别 行中定义 美语及特行习度长呢英雄王没办法 유티르 서부탕 테르차베 군디르 서부크 세르코디 강이민탕 살라 노부조숨 시수차베 키시케주라 시베 민티다 용튼친세나
3: 네게 자포 자포세야 김센 강레세나 토만데게 다다 곰바 요세게 휴용게 롱바데 명라 자롱바스게리
4: 어 살로바
3: 자세디 당가스 피게라 제제 자오요다
4: 어 사사 사시시드와
3: 자스
4: 그래서
3: 아 당고마게 휴주란데 롱바데노 자망보 요그레세
4: 그래서
3: 다다이나 잠 제당 자망보 요리 딜롱바데게나
4: 그래서
3: 경록베 축소 되게이나 막바게 축소 충성 비야르 되게라 다친 보제그라
4: 어라
3: 어 다다이나 요레
4: 그래서
3: 다데게 자망보 요데 롱바데나 자로 바시 티폴라 요비 강라다라 테네 자퍼세
4: 서부 너슬라서
3: gomba ta ta di lungba di gin da la cha de zan da si
4: na
3: sa ta gomba in ta ro lang gi ju la ki ki chum ta ta phong bo yin de zan da phong gong se chum ta ta zu jia ne ten si la ge
4: sa ko be mi di on just the ro la
3: sa ta de ge gomba da ta de gi ne ko ge de ma zo ge ta ta de ge khan ra ta da re ku zon yan la ho ga ge ne ri yin se ne de ge lo ta ge wanda chupi ge nang lo la khan rin du la ta chu ja mo la ja zang dang te ne cho da la go ran ro te ne che ge re ku zong yan la ge ge ne yi se te ne khan ra da la ge sa cha ge meng da na wo ge me ge su su ge lo ro la te ne da ra tang sa cha te ge la che su su ge shib da che shi mang bo che ge ro ba te ne yin du nga su ge long pan de ge khan ra yo sa ta na za la no pa chuk sam za ne mengin thala nobu nobu zikhali chagi rachuk sum yuhu si
4: chechu
3: ta digi miksar ki chechu nungche chandar ki nobu kato zamrub ki nobu chomu menjar ki nobu zimu yu yi nobu kangsham chong ki nobu zanson donchong ki nobu dine serpo pang ki nobu ngombo ya yi nobu rakba za yi nobu karpo kang ki nobu gosung chobo ki nobu zon nōbu jūksum yōla rī.
4: Lā, sā, lā, sā, lā, sā, lā, sā.
3: Tēnjē kī, mīng tā nōbu, nōbu, nōbu zī jīn yā lā jī.
4: Lā, sā, lā, sā.
2: Qī lōng bē kēshī kēchū tāng, lōng bē chāgdā lā xē bē, mīng kī chōng rīb tāng, qī rī jīn jōsum sē wā, kāng yīn sē nā.
3: Tēnē tā tā, dī kī yōng kī lōng bā tā, mā yōng kī lōng bā chē wā, dī lōng bā ndā rē. Dī lōng bā dī mēng lā kā rī sē rī jī dī, qī lōng bā sē rē. Qī.
4: Qī.
3: chai gu chi sa chi sa ge do
4: se le se
3: ka shi ge zi de an kai da chai gu chi la chi se yong cha ma ya chi de yo se o de se la gu do da da su su gi ya chi su ya la de sa re me me gi ma ge ra cho gi chi long ba se ge do
4: se le se
3: ta ta long ba de gi da ta ri nga bi go ya ju zu de na chong cho ji do wa
4: long
3: ba ji ta la chin da cho wa se re
4: chin da cho
3: wa chi long be gi da la do wa
4: o ro ba
3: de ne de long ba de pu pu ye na la kan ra zi yo re
4: ta
3: la qi bā xī gār zō rī,
4: xī gār.
3: Tā dī gī qī gī lōng bā dī gī nāng lā, yāng jī gī rī chū gī jī tāng māng bō yō rī, tī nā nā xī bā tā mēng qē xiong rā mō, jī māng sō gī jūn tēn zāng sō chū tī qī nā yā tōng dōk sā jī yō rū wā. Tēn dī jī gī rī chēn jūk sōm sī yā yō rī, qī lā rī chēn jūk sōm sī, zā lā nō bā jūk sōm,
4: qī lā rī chēn jūk sōm.
3: Tā rī chēn jūk sōm tī yōn dī, tō mā tāng bō tā rī chēn tāng bō tā di gompa chaan duksa ki rinda yin se ge yo la
4: si
3: di rinda chi mendha ki ye di mburmbur da chi duwa oda da xan di di mendha purwaan da si
4: mendha purwaan da si
3: o tindi ki chi ki rinchen thangbo ta zamda mendha rinchen zori tani dine pa sun di yaa sun di goro pema rinchen zori medu peme ki ye biyong ki tani tandab chachong ki rinchen zidi pa caayi yokyong si tani nangshi ki ra tani kanto pamba rinchen zidi ki pumbay ki yibzu yonke pumbay ki sota yonke tanda yaa sondu tsaka tonga rinchen zir tongi yib yonke tanda yaa sondu yuchen tamchu rinchen zir tai ki yib yonke tanda kuwa lombo rinchen zir ma lombo tela daisha liki namba yonke tanda wanyi zumo rinchen zir jindu si zumo ki namba tanda jancha jianlong ta tanda liki yib yonke tanda yaa sondu jine makpong rinchen zir rāt jī zār mūkbō tōmbō mā jī tāla jī rāt jā tē līgī nāmbā yōng kē
4: sīla sīla
3: tāne yā sōng tē nā tsōm kōlō rīnchē tsō tē kōlō gī rīmō yōng kē
4: sīla sīla
3: lōng chē tārī rīnchē tsō tā gī rīmō yōng kē
4: sīla
3: tāne chī wī jīgā rīnchē tsō rī tātā tsō jābō rīmbō chī sī kē
4: tō
3: wā tā tīndhī kī jī 사장들한테 제 르첸 죽섬 전에 네가 치기 마정들한테 근데 또 저정도
4: 살아
3: 너부 죽섬 치를 르첸 죽섬
2: 야홍 롱반니 야즈군뷰 튕궁 표숨 처바탕 종례 폐가 계세 유롱 개발 진행신 유티라 야홍 자즈 조숨 세베 자시바탕 양차베 다딘제 준비 나바성부 유바장
3: 순놈데 나라다다 양홍 롱바도 되어래
4: 아 세러세
3: 양홍 롱바 되게 나로라 아 다든 루피기 사다다가 좀 언더서 좀 세거나 다 이 제단 되게 양쇼죠 다 먹고 저 다사래
4: 아 세러세
3: 티나네 제 버사 버사다 지는 루 버사다 록사
4: 아 세러세
3: 되게 양홍 불참니인데 단 록사 자쇼래래
4: 아 세러세
3: 티 양홍 롱바 되게 나로라 이나 아 되네 양홍 탁자 죽섬산에 용사라 제 자다 십다디가 탁자 되는 맹다 하려 제 죽섬 요래
4: 아 살살 되게 저선 되게 괜찮나
3: 당에게 딱딱이 장카다 다다 테마서
4: 아 지 그지든지 소나야 되게
3: 어 다 되게 좋은다 못해 어 다 되게 야공 탁자 죽섬 게다 좋은다 못해 요지로 와 교용론 탁자 쓰는 다
4: 교용론 탁자
3: 어 교르게세 다들 협다고 열번 하면 인생이 열어지.
4: 쓸쓸쓸쓸.
3: 대내 되게 망보지도. 당연히 이제 다다 니나 제이나 레몬 매차를 용제 미매 되게 야 말로도 초록이다.
4: 알았어요, 시다.
2: 서북항지 연초소 내배 나지마 나루 농발리구요. 유디 그우 장신 꿀벌레바 남바르차위 매도기 최송 표시이가 되니 제주 유고로 띵시를.
3: 조류버지 차단이나 예비보 드리오래 드니기 사차트나라 나루라 집다 조라 못 나루기 다지 죽섬 존에 요래 통어만 되게 사차 니 크기 마치 되게 센나 되게 죽섬기 장가다 지 다시보다 카게와다 이제 땡들기 근데 총신 인사래 근데 인디 이제 수수기 요라 시다 다른바 수수기 나로라 지 장가지디 죽성 레 죽성 레 드르기 대전 두두도
4: 아 선생님
3: 다 드나라 조 고부 다시 탈

0: 안다 로비 잉이요 봐. 파파 토미 중부 로비 잉이 다디 참말이야 개와 임바. 용자리 말아 좀 보여듯이 다 강론론에 다게 개린 다게 지워래. 로비 잉이 로비 잉이 개 코난 게 참에 땡주 제유 있을 거 같은데 명점 시에 단디 셰얼 가르쇼 거선 쯔쯔다 쯔쯔다 쯔베 닝부스니 얘기 딘데 땡주 숨 제여레스. 레데 땡주 데도 안도 니교 말에. 레데 로비 잉이 데 참말이야 개와 임바 다 용자 개린체. 아 라바동 가랑주 별이야 균두네 가르셔 버려서 노빈이디 아니 노빈 촌랑기 에 참아 디가네 노빈이 자네 세머와 노빈이리야 아니 로마잔레 캐버 시스제 파버도 참아잔레 캐버디 노빈 초기랑 보스 어다 노빈 초기랑 보디 초 노빈 윤이기 자네 참아 장제 노빈 초기랑 보디 참아 캐버 시우차제 아니 노빈 촌랑게 아니 참아 남베 참아 다스 수요 쇼핑 보시 되었다. 다디 치수 남가 좀 마세베 아니 경가 정말 리고 균형이야 쇼핑 쇼대. 다 고디 당고 치료변에 쪽을 때래 디게 강로래 표준 처치 차제 쇼직체 아니 게다 치수 차제 로빈 총란이야 아니 팅두이나 경가기 생일이베 내보스인데 딘데긴 생일 시도와 다 로빈 총란 경우는 가르쳐 주셨음 조디 참에 된주 통마이나 지구를 속고 된주 같이 자유 속 참아 지구비에 고스 다 치수 디게 강로고 된다 뒤 뒤제 안직도 제베 참에 된주 진보 흉 진보 아니 참아 군두 말한 주 베베 참아 도양 속고 참아 군두 그런 공야 된주 투부인데 같이 지구를 속고 투부 같이 제 아니 치수 다구지 매자리야 디게 그 된다 낭두 직도 뒤베 된주 진보 군두 그런 된주 있는 뒤제 아니 참아 군두 제로 와 요초기 때니 레전 조유지 디제 아니 디 랑제 참아 군두기 장제자 그런 게 잡아 안 테마 이베 미고 딱바다 세와 딱바다 투숨 딱바 딘지 딱바 딘제스 제제니 딱바 제제이나 딘주 디게 제브레 다디 그란도 치수 피일리에 단도 딘주랑 강 교류요 군두 장제드 세와 딱바다 디게 교류자 단도 피일리야 도빈 전랑 제베 딘주 고라 카멘로와 조주 콜로드세 이제 돔제이나 듄스도 이게 강로 비율 규리요. 다들도 다 지금 쇼로와 다 디치도 전에 제가 로빈 촌란디 다 당대 전에 쓰여도 보고 제가 차대 왔다. 간이스는 공기 로빈디 로빈 인니지 다 로빈 인니기 전에 된주 제가 여바 차바 잡냐는데 동기 여비 차요 말와. 다바도 여비 이내래 슈긴 디게 저 말. 제가 군디 내지. 아니 로빈 촌란디 초 용이야. 킹원게 아니 다 로자 망고이는 거 아니야. 아니 능대 캐버 가지게 냠니 클리 클리 체제다 제마디 고버 친구 요버 시두즈네 치수 두즈 데리 두즈네 아니 제마 제마디 메는 마루마 하버도 제마디 아니 장랑기 쭈텔이야 아니 이십치야다 아니 쭈테 샹다다 아니 도타야다 쪼바치야다 간지 토레 리고디 다 메드 미로지 기 네버 요버디 츠모레 다디두즈네 질루 드랑가베 나노리야 아니 로빈이나 촌랑게 안테메 된지 좀 붙는데 제 오늘 게다쳐도 아니 디젤이야 로빈 촌랑기 다 로멘로마 벤데 쵸기 잡아 벤데 쵸다디 양로 쓴다 싶어 공기이나 공지류 드럽 듬벤알 정도 아 벤데 쵸다기 아니 세메 된지 또 류드비 된지 숨 쳐버 양라드비 된지 시스자지 균동 안한테 아니 류드비 된지 숨디 참만 남제제 참만 남게제 참만 리디제 초보 연락 대비 대주 시디 규신 주바 쯔베 주바 저와 딱바 댄지 티바스 어다 디게 시디 다 개부시라 차 노빈 촌랑기 제리아 고나 노빈 촌랑기 양로 원주디 노미 인서 노빈 촌랑기 노마 원주디 진디 노마 대양 도마 하나 노미 제두잖아 원주디 잖아 참아 군디 아니 차숨 센제 아니 바디슈가야 아니 노빈 원주디에 캐버트지 어딘데스 차지 다디 참 근데 최기 잡을 때마다 제바디 아니 제가 좀도 마세요. 안간한테 표기 아니 개바 남게 제마 녹정 지도자 망제 공기 잡을 때마다 뒤둘이야 된지 아니 제마 남도 공도 주고 땅 별이야 달게 전부 싫어 줍니다. 제마 근데 최다기 제마디 표기 개바 망제 제바 망제 같이 딘절 때 아니 지수 제마 망우시 잡이 여러 표랑기 디 딩거다 좀불인기 제가 제마리아 심주친 얘기 용게 있는 소치시 로빈 초기 랑부터 뒤 아니 로마 벤데 추자 코니 디든 도당 제바 밀레가 나주 비게 디든 도당 제바 도디나 도비 촌랑기 제마 군디르와 디든스는 벤데 추자기 아니 제마 덴주디 디게 강 비율 교열 호 딘데스 제제 촌랑 요세니 코니게다 所以就是南北参谋的那条件性不是那种的，按其实呗参谋的，忙些分子那些不得的那安排些是那种能对的，加起来的根据多了，排些是那种。他本在出来的接了，本在出来的那，罗马，罗马路的下脚路，他过年个罗马路本在出来的，我录下叫公给那罗马路这吧，忙不是在本在出来的参谋，那地接了下脚路，那对我拉的。 기송다。啊，健康不适合住呢，别不得。顶着是钱呢，就留退了。住几次不多了，价格给这么的，他不收钱下。俺顶那老了，想给这个忙着的。嗯，地段多大这边，这边是大些的。而且他下面这边，他下面，俺那缺少多，给他这么几呢，本来啊，价格路边缺少。困难的这么的，忙着呢，本来出来个几十张钱，你这不大，顶着些。 雄鹿干的这不定时候，现在叫那个，嗯，早晚天做点干净的，给儿子忙不休息，啊，天做熊忙不接，那，哎，忙起活的培育了就行了。啊，南北怎么的？记录突然我们呢，就几次不多了呢，啊，到罗罗在这前面顶上罗出去顿家，顶这些人家里啊，南北怎么的休息他一下。
1: 昔日的年少，你那钱儿，老朱的钞票，你那钱儿。现在，俺们买不着，都是连那家俺俩做生意的，也给大不了吧？俺收入，人家收入的，俺把都收，连着干呢，连把都钞票都没，没人愿意给你，主要的还是吃开吃，人下是。咱们那到这云南站，俺做几百个，邻居说的不给中云南站，但中地处所所弄弄的，没那忙不进度。
2: 上进的牡丹，四大尼嘎给男人的弟弟去许多钱为银，可没的尼嘎给男人的当尼，给弟弟去做给军当去路当人一当，反正当打，你做忙不就成功多？哎，没得的尼嘎给人尼给某些个钱去这样通过多。这个他那个啥子，忙着给就这个下不的，这个是奶奶爹不接的，第六局的领导就是，马赛个他那啥子写下不的，他像个普通说不。
3: 还有的，六万加多的，第几句咱们的还有人带的呢？看来是九人五的，六九人五一百，平时差不多一百的，第点起我。第二，抗中西里这边让着人了，第二，西里的人就修路哎，修着了。抗中西里这边是别里村的，过年了，我们每边西里的都是车。
0: 三宝林杰，谈的林杰个先新不点呢，平常六只前面瑞雄路边，平常不参加给几间节目话，先让新旧路面路边，给俺往点子来呢。前面瑞不点呢，托马加卡鱼头其他特殊他，前面瑞兄弟其他钱呢，平常开去点边雄路西路旧厕所过了，我就拿外能听的是，没听呢，这不是说呢。他进了头了，就几百钱了，俺呢，加个给南北三界呗，点吧。 接了呀，他，嗯，女子走进村去，他，嗯，进入给俺伊斯兰的村路的顶这个，目的的顶这个村路给多少间走进去，俺南北村路或者别的早段走路啊，天南桥去，怎么的，俺呢，估计没办法到家庄，然后他的顶这村的家个怎么这边，他住的顶这几日下，他顶那，家个里他住了就几百间了，南北怎么的，他们这边是到几日，他的去了呀，俺呢，家个里七十八那老的新旧青年卡起穷下，在这热带来漂个穷个，吃穷嘛的。 等住开始听对，新竹车那电子客户没少，但的热带来南北三百的拍个呀，他们车热带来漂亮，安尼车速提来他个，学车全部是吧？他个车呀，他他妈的那一路推了几把子，顶着几那高速，这边那老两个人做，俺那俺那做生意那些，老早啊高牌子，他他妈就是高牌子，但平地南瓜，空一个人，本地车给车牌子，前面点住安尼，电子的不得，这我打不得，这我打个这吧，就先住吧。
4: 哦，等住，刚个培育久了，他几个月的托马小了，他第一节了，退了九几百那了，对吧？其他个国族都在那，那老早什么生意？什么生意个开始培育久了？是那滚对当，滚对个接不着了，低培育久了，一开始不是了是吧？低老早什么生意个久了？他可能两年多了，九年个都在那九年培育个开不着了，老早开不着当，那价格给那本着他顶着两年多的话，光给两年多九年的那价格给全部。 哦，说的那个可惜大事，光光你个就多，光对单，光对个接不的。
0: 디 하와르 참 남지기 제바 샤겔르 참 남지기 제바 디게디 강로 비일교 다디 노디 디게 날로리아 다 갸가기 참 텐지 고츠브네 제 규리아 고츠브네 제 규리알 할음 참 군디 규버제 아니 벤데 추라기 참에 아니 추베 야라디 비텐지 할음 시트르 차레 다 디게 규르 디게리아 튜럽 죽지바 보돌이야 관한 주 벼리아 다 참에 27도 되네 안 투즈르 시트네 참 닝마 저기도와 여기 참 닝마 참알이야 사바다 닝마 마 게벨로 주기 규버 펜젤이야 아니 참은 닝마스제 다 디젤이야 뭐 리베시르 내치지마 아니 슈거야 뭐 론데시르 규부 망고죠 디젤이야 참은 상바 디디나로 내 남제다 리티 모셔 신다 강다 디부터 규르차 참은 닝메나 다 디디 전에 규부 모셔 쳔야 자치 못인데 주어 말다 알고 뒤즈 뭐 규부 제단 치스 별 테마 타리아 슈부 타리바레 쟁야 슈부 타리아기 아니 멍시 저거 디네 고주차레 다 참은 닝메나 놀이야 뭐 가인선 대주 디게 매미 용말 와 다 디간데 조디한테 디게 자리 제지르 조디 벽이 규르부 디게 댄주 디게 교르와 로자와 가오베지다 마케엘 로주다 콘남니 샤 로자와 샤마생게 콘주 조르 제베 아니 로자와 주이네 댄주 디게 규르제 다 치유소 제마시오 타리아 멍시디야 어 멍시디야 가르선 댄주 자기 어디게 할음 규르차르다 남지다 디 규르규르 모셔
1: 샘벌 힌게 콘투 힌게가 센트브디니 Penjong lop de chime rixiong lublin pe rig chen kha gi gi gen chemo wa tha si ram sim ju lo me lo bi gen nga wan den zi la ne chem rig ba thong ma chi da che ne gya ga la tha wa tha ti gya ga yu tu pe ge chi dar chung wa ti xin rixiong di thong ma pe le chi dar gu chu so go mo ju na we nang thun ti ji ta chi me le chen na li ya gen la ge leng ge cho mu thui ne yi ne pe gi ken wa rim chung ki chem rig be den chu pe le gu chu tha 前面日本广州起电去增区前面日本提醒培育开区电别日本雄路西了九区所过年我就能给应别听见呢推到度三南有秀听地抗中西里切军西北里切寻参他声音里前地中继作用三国不切军他西皮千贵南天八三次拉日我那西面里切呢杨家节有听见徐天家我

대바송기 개목 교신도 나리 잡으리 네 모란라 가부체네 친이견 군유 유무 콩킹알라 카야능유메 난공휴기 마투바치신 코르게층디 미니점 휴베 행동 침부로 좀주네 행동 낭로수 미예수도 지시 로상갸수 나리 쇼토닝버지 낭로 주니 지워당 원문소 난도 뒤기 난공유 나리 표도 쇼동 침부 딘저도 네산바라 체주 망외 체규 낙주도 마도 쇼동 딘저 용미시 냠기규 류바송 나리 낭주 표도 양 체주 망외 체규 낙세규 결한 뛰었다 뒤인기 강리 침부 뒤게지 히말라야 지규기 송유 슬립신 대가 체주 망외 체규 낙세규 바디 행동 남가리 니행 지우 추진의 행동 최도 지가 주신유 난공유 나리 메도 송두 시담 Liubasung nari, ri, kati kyoran la loka yuna, ngay kyoran nyamdu Himalaya rikyu tu zingne, tike zinchung, longju che cho. Losang yatsu nari, kongki we shub nyan megu, kangyu kale toa du kyakshi tipchup che ne, pyo rangyong jong, pyo gyur lechi be, todang tsambar yang, nyan sin jordu. Nangung yu nari, kyoran pyo gyur lechi ba yinam, kati pyo gyur do onwa yinam. Liubasung nari, nga pyo gyur lechi ba min, 나니 표결 멤버인 견도 나니 주인의 마탁배 표바인 난공 유나리 가리이나 결한기 산다 퓨리이나 표배 막바찬나 퓨리스 교월이다 높산의 갸수나리 멤버 리우라기 산다니 게리 루딘식리 내 통용유 나만 니바 수접 메탐 리우바송기 개목 교회신도 마단 결한 나만 니바 린접 유추 테타르 슈신도 난공규 딸 슌투주 도산갸츠 다슈네 듄투 조와다 류바송타 나슈 레로 충기 난궁 유기 제수교 행동 선니 기셈네 주급 행동 카셰니 강배 코자네 치와통 니사교네 대급 데니 신동타 다동 임시 김튜 라레 강배 겸듄도 신배도 지마달 주여지 김튜 티지 난궁 유기 통딘 당부인 강바티다 두지 임바다 토가 망치와라 빵립밤 양나 카도아 마르보암 응연비 작쇼 급두 고라당 강배 양토아두 카도아 낭에 다르랑 달가르스토 예기치바 쭈니 흡룹두 요신두 고당 교군토아 취시탕배 제물 지유바다 교군토아 시유 까부 개바티다 교제 기념 신두튀 니와수 나리 표기 사제 강사를 달주하다 룽달통규유 강배 토하다 신기 예게 토딱배 타르조알라 룽타르세로인 게티큐란 뎨미유나 테달라 고와 카시에 꼬네 르티 심기 용외 물람 때문에 직 난궁 규기 카도 안낭에 제 테달라 타르조아세로다 룽기 요신배 타레 테달라 룽타르세긴 규바 다수시 니마 초신 룽시당 난궁 규기 랑니 내세 사제티니 버리 짐균 토기 빠르당 직버 통신 표두 연중 믹 롱주 차투반니 뇌네 개와 상불 통식 전중 최도 뇌수대바 마세 대동 집에 튀기 롭초 리바 송당 최중냐 미시 다리 쉬네 랑롱 질람 균에 주급 행동르 롱부 포베 자다 초슈르도 추진 규외 자상난 투차 라시 겹치 다주와 섭룹도 요싱 낙제 옷팅팅 유가라 낙제 띵나 묵법 핀핀 투추로 통 로상 갸츠 사제디르 다다 야부 교장 국제티네 다다미 카바르 갸규 유나 디네 교시 쳔규체 로상 갸츠 응을라 락도 카바르 디네 게세 슈신 바르두 케무양게 난궁 규기 콘츠 게세 메쿠양 우츠기니 게세 치지갸 마코웨 페지르 콘츠 표게 시에바리냐 테나 메산바르 표니 므니 얌젠치웨 사제식지 중국와 직베 인양 게이 민자 와르두 춘기기 쉔베 따티 중매 휴네 포트라 침부식 작비 동장양 치지 두풀 게슈 침부의 카바난 메 튼띠네 메톡베 게서 망부시 디오바 숭키 락바짱티 싱차레 토니 치신도 치신티다 르블룹두 요싱 지두 남바드라웨 생유 자라 치지 두 초웨 너뷰 당양자 난궁 유기 마시 파마니라 카바르 시갸그 삼미 파메 정니 따슈네 릴람투 조와시나 심제 치도기 육샤 뭐니

생연남소 남불행기의 원점 체면 루양 시베니 선생님나와 닝타분의 토제는 시우기 내생디 케기니 명예 톱세 토베로와 유라 원점 체면 루양 시베니 선생님의 니로 시우로나

0: Ambe, ngombar chevru wala. Che zang, tenye dima takwa shibe kodun di tendu zane, nyewa yi na, ngon daki gu didi yang jar chog reishu gu, wala. Di na, nye shuye ge, tenye wangzu sum shibe le, chedage nansi tangbo, tenye dima takwa shibe, tenye jugzu gola ya yi. Niba ngoto shuye ge nangdu di, tenye namdang shenjen shibe di. Tenye namdang shenjen shibe tiyang, Tanya Wang to Sung Nang, Chidag Nancy Jigwala. Tanya Namang Shenjian Shibe, Nang Du Di, Kabatu Zebe, Zamju Nangla, Deshe Gundu Zane, Zokadesna, Da Mingi Namtang, Shen Jumba Jigleya, Munzin Tang, Wode, Beshaba Dindeina, Mangu Shiradu. Andi, Tanya Namang Shenjian Shibe, Tanya Jugdu Digabla, Nare Chebina, Chua Nig Tone, Shena Yabudu Sangwe. 今天看的是那些什么呀？别想那这个人，别那擦心、洗吧、扛汤、扛饮吧、贴汤、贴内没有洗吧都不烫。大家能信给良心、洗吧、扛汤、扛饮吧、贴汤、贴内，确实要说吧。大家能信给阳心、药啊、扛汤、扛饮吧。 铁汤铁内龙鳌是不说，搁不是穷歪？铁汤铁西说给铁的说说，特你给南昌县点把了人呢，就不认识个哟。南北团呢，第一肯定是少儿吃不的是呢，糖多、扛糖、扛西不都不记住的些，七铁的连科学关节。 特你给南昌县这么地里讲，当然的，对不对？那特你给南昌县这么主办，那么就热死我了。就这样看的是呢，铁的地大个，罗了，茶心西瓜汤，莲心西瓜，他个能行个阳性药啊，扛汤扛药吧，说说样，麦汤、粗汤。 龙银尊点呢，听你给南方县政府主播代表，那么就认识个。要么呢，到底咱们现在书本一呢，查询水坝塘、连心西瓦、阳心药啊、康汤、康药吧，铁大仓嘛，没用吧？出银吧？龙银白出的点呢，南方药啊县政府这边，听的点吧银章。
1: 过顿电路给哪把地里的呢？对准培育培植设备，固定难了，缺不缺培植设备？特别南方县建设备，大一洼地固定电路给哪把地里的？固定电路给哪把县心里看的是呢？那么些的别难了呀，送不能行，民给南方土木设备，今天进来困难呀，缺不的，这样肯定进来过过是呢？贴着民给南方土木县定的，真不缺不。别那恰恰，地里盆种少，靠外种养田，新种养田，抗建养田，洗刷给他家外贴着贴大给看起来，盆种设备俺送给民地，完了民地，民给南方抗药吧，当做哦，说说真不缺不的不是完了，养俺都没得别想那这个的，养别那地里你们民意，啥事的建养田，别没你养田。 这段网不养贴，是不都不贴着说说，真把全部都不完了。今天这个考古过的，加上他那南昌县建设的了呀，扩展电柱给那把你一圈呢，俺就三千多学员，这样三千学员进来呀，那早了呀，那今天送我完了，俺就到六中七中的呢，康明这边亚特路送我完了。 各地都按照这些许多的呢，明个亚塔、汤马松巴的左丘啊、光巴的马多吉个塔吉东那边的那边是呢，马的是，按照这些都许巴的。到那地呢，空个白酒拿了呀，那茶色的这样贴，白面一样贴，德顿王不样贴，许巴德不。 被铁打给拿了呀！明给南昌县准备铁打忙不去累死我了。
0: teta mangpo leba teta tsangma lo mingi tala jawa re ma do jige yatar jawa marba la. Chetan seti shue tangpo di kares na mingi yatar seya di zochi war sungwa re ma do jige taji du ngeba mayin be tunda di seshe che di pe teta gi tohne yang radu tubo re shue gi tunda di yi. Niba di kares na 천년 남당 신전기 고든 댐배 급라야 이네 어원 다기고 디지와라 디다디 년장기 캐바다 제제 되니 디급라 비주 최초고 레슈에 그든다디
1: 신전 넘버 2 공감상 당대 캐남체 신신바 테니 편정 롱진 인친 레공 배게 롱진기 롱진 롭치 레첸시 레젠디낭 편정 롭다 체면 개겐 치무와 치린 도지 라니 배겐 다트 리비에 콜라 치디 난시 예비에 세나 옆쇼
0: 제다게 낭세 수바디나 tenye lakje la juk tu shepata yin. Tenye wangtuk sumna ne, tangbu tenye dema takwa de, nipa tenye namrang shenjen de, sumba yin na, da shuye ge nangdo de yin na, tenye lakje ge kodion dema jukbata re. Tanda se shuye ge tenye lakje la jukba shepa shepa di ni kadas na, tenye ngar ngantuk lakje shepa gabla ya yin na, tsamzhu lakje ge gab ngode sung sumba nangshin, tete chawa ngaji tsam jawa am, Totube tundemba dindejigla sheba re. Sebraji shuba ina, chawa ngame jinjuk teyigi jesu, jaje chawa ngaji tsam jawam, totube kodundemba dindejigla, tanye lhagje la jubwa sheba re. Samzul lhagje lang chidagi nangsegi, iwa kadesna, ngazo gup dudu ina, sumzam sheba rba la. Da ngazo tetada jaje, beja dinde, yishib cheba ina, 新界体切 기당 시바디니 차베 차와든바 뒤직자라 주버와라 베디게기 나나야이나 참말로라 테데데데데데 자와데 디 카데스나 테니엘 하게라 주버레 세브라지 슈에베이나 참조를 하게라 주버레 로라 제자 제다 테니엘 하게라 주버 시바 테야 nga lhagje gebe shebe nengxin lhagje ge dididid sumge chawangge ji chamjewam chotube shebe kodun denju ge namba di ta dir shebe tenye lhagje le jubwe shebe di jigba rangde wala di nga zo gelin shebo chigwaya yo mare deya nga zo seshe chigwaya jigla teta tenye lhagje le jubwe diyang tengwe to wana chamjew lhagje ge tuyendenba reis nga zo shubur wala 다디이나 오늘 간도 참조를 학제시 주배 초과 편일 학제시 자도 민도 민진대지 다고야 아유는 섬성기 토바 양만나 딘대기 섬바딘대 기신도 카보리 예스나 세디 슈제 교요 말이라 개외요 말이스웨 금제 가려서나 참조를 학제시바디니 자왕거지 참자왕 초투배 누배찬에 시업을 와라 다운나 다리디에 참조를 학제에서 머시업 체제 터니엘 학제시 민테달 로스 따고 금대에 가려서나 디급기 상마 대야티양 차와대 차와 민테양 터니엘레 제자 터니엘 상마 대 치마 차와진배 누베차네 시에베 나야체나 견촌의 여마대성기 디나 세세슈의 지기에 세세슈에 니바디 카라스나 nga lhagje gabla ya ina nga to tzawa deshe shudu zane ina deshe dinde shurwa tzawa ngudengi tse ni satabda tatamote res tatamote ni shugden res shevde tete nedun gola ya nga to deshe shudu zane gabdudu nga to kandes shevdevesna wane chungwe teshi deshe chevdewa la wane chungwe teshi deshe chigwe ya chigwe ba ya 티데급을 야 자월 tenye wangdu sum yinde xie. Teda, tenye lakje la juba, ngonsu sewa yinza, ngaji ten zhuwa che de, xie urwa la, che zang wane chunga, te sudu zane, tede gabla, tenye lakje, sebra ji shubi na, tamzho lakje ge ten tenba dinde jula juba yueba, tede gabla, ngonsu sumba te wangki, tenye wane chunga, te xie, de xie chukwe, gumze yang, nega di la tuburwa la, di se di shu je, kongdo, lakje gabla ya, wane chunga, te xie, de xie chukwe be, 금제 카르레 대다디당 송디 체제 전수 장치도 야지 세마보남라 모두 슈바예 리젠디낭라 대대 전기 주주 시바레 자와르 터녀 왕도 숨 인시베 터녀 데마 타과타 다가는 신기 터녀 남당 시엔제 다가는 신기 터녀 하제 제기 전기 주주 고려 야이나 모두 슈바예 리젠 시메낭라 야이나 대대 전기 주주 시바레 ngwebe wangdu shiru gyuru shi soge kodion kola yaayna mutu jengwode shudu yube gyaji semabonamge tuido du senro na

0: 베자카 숨통 학습 라다르 제심부터 서지 링의 년개내 수 전부 지름 매버서유 주제 소위 전속항 직동 숨기기 서지 링의 주제 소울 집에 점도 년동 학습 내려주부터 다고르와 미팅 통주는 아기 매버서유 제지 러브시를 규제 쉬유부터 서지 닝도 냠선용유
1: 디그리 쿠네 비원의 수 니세콘 중앙조수부 카소소라 中央执照部堂、罗素部、千岁部、捷克车田堂地堂欧元联康集团念图。执照堂、罗素、人类空道区、恰恰森别古志别、托灯切特堂。托正罗志古志别、托灯切特。罗志正中区古志别、托灯切特。千岁恰恰森别古志别、托灯切特。雄素面康区古志别、托灯切特所。切特康啊、八正切不是。三儿图索区级别、切特康啊地达。
2: 习近平区邱泽三边中国开区点边制作人路给公边组织教育运用起不谈习近平区当组公办全用来两大七八当中央区估计三八谈浪迹三八团局两点七八恰下三边有句丁色东会这个公团团局七八三年卡谈七八卡区两年车墙边两名三国谈车头三部车头谈都连七八
0: 连接区团别纽崔三八团纽崔三八连接库大七八连接区团外团松之前年民族中心月别国内聚会随聚团七头推送图动物节节年强制拖拉激烈减去加下三别古七别文化作用七七体温六点起冷露几间连扩张七八十第六个月别不内区安徽合肥托萨尔科技加热天空秋对比就电西夜色点点拉电年 给你接着这段建议独立其他三八三对堂最大级别给你接着三四级别三车七百小万年三车七每个月团中西都就落马赛等同团控监督培训级别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接着绝过去吧给你 수도 제휴도 종례 무의 용시의 적답치나 초구 유명 왠가 등의 기내주니 장의 대다 뉴게 매버티시 허페이 수난 팅연 디귀지 중미 리홍키 뮤지닝부터 체감신부 디귀난 긍중도 유수 조금이 뉴겐 개당와이나 용두 지게 민도 지주유 외제 체제 수도 지게 연화朝이 김치 님과 망치원이 교제 싱타 싱피 소리 주비 긴기 서두 제바이나 표주기 진한 첨부 매비 서두 제게 내리기 김치 록셀라 통신 시보다 김셀라 능추 제비 내주 태가로 튕기 유지 주유 계시한 수 뒤바 인야 중국이 캬감타 괴주 최고로 최념 최체 속이 주세 도심 대난 기적이 리타 록주의 상마라 진탄 유지 주유 간에 테르밍니 디르다 왕아바라 안회 허페 토사르 크위기 갸르기 튕쿤 초드 비주 덴시 예세 디네라 덴니 겐니 치데 둘렌치다 쇠다타 쯔십치바시 총미 게첸기 체림 충충 균니 겐니 치데 둘렌타 오진 체교 응응아 치조바타 규림 시부로 가망아 양고르기미 제답 사바티 라렌타로티 총미르 펜버토바마세 딜레기 겐니 치데 주디 시비 유린기 간에 양세토비 Nguyen-ga chi-se jugu-chung-chung-shiki gyeb-tu, du-lien-taan gen-chen-ma-la cha-san-shiki de-gyur-chi-shin-gyu. Sar-gui-be, yi-si-di-ne-gi nian-si-chen-bi-tong-tu, nian-ti-ri-sur-tu-chi-se-taan, tak-ju-chi-se, tu-to-tu chir-gi-yu-ba-tong-gyu. Chi-nga kim-chen-ning-ba sur-tu-yi-si-chen-ne-su, le-du-mi-ne, gu-bu-ti-ning-ba-taan, cha-gam-ning-ba lang-gor-tong-ne, zu-kang-tu-war-ji, gor-kang-min-ja-war-gi-di, chui-che-che-che-taan-mi-tab-la-di-ne, lu-la-shiki-yu-ba-shi. 合肥托萨的级别列队协助参与公司列队名王永峰级。俺最当初直接了点呢，提到叔叔说他，说不出天南级新塘新别八百多了，一万十只几个月。星期提到俺最新这崩塞了就把他，新别日塘八百日给我不养着，提到俺二百女民间去特区去给月季就有。 老托卡巴尼，俺托国巴尼，今季国赛的都跟用他，天天天空监督具备巴拉，我们去给你去这里，鸟着所见团大几个一面，他家给你去这拉主控预报他，给你足够去吧，就是预报谁。 城市间给接到接的给你去这张西级别